요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하루 일과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자리에 앉아서 전화를 올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이진아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극동방송이 전국에 13개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요.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집사님 꼭 보러 오시라고 전화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나라사랑 축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갑게 전화 받아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도 요즘 나쁜 전화가 많으니까 잔뜩 경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쁘셔서 얼른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수고한다고 등록해달라고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도 이야기해서 다 같이 가겠다고 힘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만날 때면요. 정말 새로운 힘이 솟구치더라고요.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목마른 이에게 권하는 생수 한 잔, 지친 이에게 권하는 환한 미소와 식사 한 끼, 이런 작은 배려가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응원과 격려가 되는구나. 와, 나도 오늘 하루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말이지요.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만남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유통하라고 주신 만남이라 생각하시고요. 작은 미소, 친절한 말, 따뜻한 손길,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주시는 모든 만남들에게 그 미소, 그 말 한마디, 그 섬김의 손길 유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니까요.

아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유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핸드폰으로도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다운받으시는 방법도 참 쉽습니다. 옆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금방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극동방송

성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전남동부를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했더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11분 30초를 막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은 우리 9177님, 여기주 집사님께서 제일 1등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핫한 화요일이네요. 맞아요. 핫해요. 정말 뜨거워요. 네. 이 무더운 날씨, 여러분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이 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요. 또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좋은 비법, 꿀팁 있으시면 더위 이길 수 있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0782 황경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2483님께서는 광양시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폭염이 계속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잘 찾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신청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찬양입니다. 극동방송이 복음 전파 방송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광양중앙교회 박동주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직원 여러분들과도 함께 듣고 싶네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집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항상 건강하고 수고하세요. 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2483님께서 아파트에 너무 아름답게 핀 장미 덩크를 보내주셨는데 이 여름에 이 더위에도 장미는 활짝 꽃을 피웠네요. 장미야, 정말 너 대단하다 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장미도 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활짝 꽃을 피웠는데 우리도 더우면 더울수록 더 주님을 향해서 활짝 꽃을 피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2483님, 광양중앙교회 박동주 목사님도 온 성도님들도 2026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 체육관에 다 같이 오셔서 정말 찬양의 대향연에 함께 빠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건네는 생수, 대접하는 손길에 누군가는 큰 힘과 네 용기와 새로 일어설 힘을 얻는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하나, 섬기는 손길 하나 잘 장전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만남들에게 이 장전된 미소와 따뜻한 손길과 따뜻한 말을 발사하리라. 이렇게 좀 섬기면 어떨까?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 어떨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네, 문자를 통해서 또 네, 격려와 응원의 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1316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9177님은 이와 같은 때엔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반갑게 인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2061님은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9507 이봉진 집사님은요. 피검사 결과 보러 병원에 왔습니다. 팔 통증은 사라지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9507님 네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0285님은요. 샬롬. 긴 병원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집에서 피디님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어머나. 0285님, 긴 병원 생활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퇴원을 축하드리면서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0285님 건강하시고요. 성함 주소 지금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말도 응원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미소도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작은 물질이나 선물로도 응원이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응원 중에서 최고의 응원이
바로 이 찬양이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어머, 맞아. 맞다, 맞다, 맞다. 이렇게 공감해주고, 네, 호응해주는 게그 사람을 힘내게 하는 가장 큰 응원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찬양, 최고의 응원가,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가사를 통해 왜 응원가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아워십의 목소리로 성도여 다 함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찬양으로 제일 좋은 찬양이 바로 샘플이 되는 찬양이 이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네, 성도여 다 함께라고 누군가가 외칠 때 다른 많은 무리들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라고 누군가가 외칠 때, 아닙니다. 다음에요. 아유, 더운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같은 마음이 되어주고, 같은 입장이 되어서, 맞다라고 동의해주는 것, 이것만큼 큰 응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절 가사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문을 열어라. 온 하늘 울려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누군가가 의견을 내고 누군가가 뭔가를 해보자고 했을 때 아닙니다 라고 반대하기 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한,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한번 해봐라. 아우 잘한다. 맞다 맞다. 이렇게 호응해주고 박수해주고 함께해주는 것만큼 큰 응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진리 위에 선 응원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어 찬양으로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

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嘞，我真好喜哟，这东方送特热不热，这那个喜我你说大吉呢，铁公把幸福给说大吉呢，啊，这东方送什么 special？

네, 긴 병원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신 우리 0285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 혼자서 상상을 해보는데요. 김은주 집사님이신데 혹시 김은주 집사님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데 성함이 맞으신가요? 네. 내려놓음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히즈윌의 내려놓음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김연희 집사님이 신청하신 감사 찬양.

네, 우리 0285님께서 피디님 선물은요, 찬양 들려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방금 희수일의 목소리로 신청하신 내려놓음 찬양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연희 집사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주일날 군대 간 조카가 오후 예배 중에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는데, 조카가 종교활동 교회 갔다고 재미있었다고 연락이 왔대요. 교회가 처음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재미있었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군 생활도, 신앙 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교회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감사 찬양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집사님 지금 지선의 목소리로 감사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이 찬양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지선 찬양사님의 목소리로 감사 같이 올려드리면 어떠실까요? 네.

네,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2483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기적의 하나님, 광양중앙교회 박동주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2483님 기적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릴게요.

네,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우리 9177 여기주 집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인데요. 이와 같은 땐 집사님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오늘 마지막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1487님께서요, 늘 은혜로운 찬양 순천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요, 온 땅의 주인

인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딱 시간이 되네요. 온 땅의 주인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4797님께서 축제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이 문자가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에 생수가 많지만 가장 목이 마를 때 주는 생수가 제일 귀한 선물이고요. 이 세상에 우산이 많지만 비가 막 쏟아질 때, 우산이 없을 때 받는 우산이 제일 좋은 선물이잖아요. 네, 여러분, 극동방송 전국의 어린이합창단 700명이 진남실내 체육관에 와서 공연을 합니다. 정말 멋진 공연이고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공연입니다. 특히 자녀들, 다음 세대들 데리고 와서 같이 보신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 공연을 통해서 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라는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2026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이제 9밤 남았습니다. 여러분, 4797님처럼요, 축제라고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꼭 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했더란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교회 제일 처음에 발 들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꿈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여수 성동교회 노미진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디모데전서 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만한

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0: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첫째,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해요. 듣고 준행하라는 참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살 것이다 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이 끝나간다는 핑계로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고 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야 삽니다. 공동체도 특정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살아납니다. 그런데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라고 해요. 왜 굳이 가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말씀을 빼는 것을 더 잘하는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4일 11시 강원, 평창평지, 인제평지, 인제산지, 경기, 시흥, 동두천, 수원, 성남, 안양, 군포, 파주동북구, 세종, 세종북구, 인천, 인천영종, 인천남부, 전남, 목포, 제주, 제주시 중산간, 서귀포시 서부, 충남, 금산, 예산, 충북, 보은, 단양, 증평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0: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다가 결국 선악과를 범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말씀을 내 형편에 따라 가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둘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3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하며 갑자기 과거의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왜 하필 바알부올 사건일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백성이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알부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을 섬기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이지요. 수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우상 숭배였어요. 그 우상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금세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4절에 모세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고 해요. 착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생존했다고 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혼자서는 오래 붙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5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이유를 너희가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이라고 해요.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지요. 세상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이 아는 사람을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7절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곧 지혜의 근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까닭입니다. 8절에서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법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섬기고 믿는 사람이 먼저 손해를 보고 먼저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질서이며 가장 탁월한 법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고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나요? 세상 성공과 물질에 붙어 있나요? 그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오늘 한 가지라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갑니까? 말씀이 아닌 세상 지식으로 자녀를 길렀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공동체에 붙어 가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희귀 난치 질환으로 몸과 마음의 병이 깊어진 두 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병에 대해 말씀보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더 의지했지요. 2절에서 모세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자녀들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삼아 가감했지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큐티와 기도를 숙제처럼 여겼을 거예요. 두 아들이 말씀과 멀어지고 큰아이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서야 세상 지식과 제 노력으로는 자녀들을 낫게 할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제가 먼저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으면 생존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자 말씀과 공동체에 딱 붙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치료도 매일 주시는 말씀에 따라 공동체에 묻고 결정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만 듣고 결정했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지혜와 지식이 제게 없었던 거예요. 또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는 인생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부터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 것이라고 거듭 가르쳐요.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저도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자녀 양육의 광야에 있는 지체들에게 여호와께 꼭 붙어 살라고 전하길 원해요. 이제라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자녀들도 지켜 행할 것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딱 붙어 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마음이 아픈 자녀를 둔 지체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만이 자녀를 살리는 길임을 전하겠습니다. 주일에 자녀가 기분 좋게 교회에 가도록 준비를 마칠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산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조금만 편해지면 바알보울의 일처럼 세상 성공과 물질, 사람을 붙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직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자들이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0: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생의 마지막까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권면한 모세를 통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을 내 형편에 맞게 가감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붙들고 십자가와 순종의 말씀은 피하려 하는 저희입니다. 이제는 말씀에 붙들려 가길 원합니다. 세상 성공과 물질,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경험하며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0: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세종한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14번째 시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공개적으로 SNS 공간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욕하고 조롱하는가 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공공의 공간에서 자행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교회도 이런 부작용의 예외는 아닙니다. 2017년이죠. 2017년에 구세주 리턴즈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그 영화 때문에 교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교회를 지나치게 희화하고 또 우습게 보는 장면들이 그 영화 속에 여과 없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교회의 모습을 코믹하게 패러디해서 진지한 신앙생활을 희화하고 교회와 성도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물론 교회나 신앙에 대한 이유 있는 비판이라면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경우를 무분별하게 일반화해서 기독교 신앙 전체를 희화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가 그런 것 같은 잘못된 선입견을 대중에게 심어서 선량한 교회와 성도가 괴로움을 받고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세태를 생각할 때에 교회의 책임이 더욱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지함을 세상에 들려주고 보여주어야 할 임무가 교회와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더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역사의 중심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려다가 죽임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 부부가 거의 동시에 죽임을 당한 사건은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죄가 있던 없던 간에 그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면 두렵기는 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죄를 엄격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경외심이죠. 그 경외심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 또다시 교회 안팎에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치 기적이 일상이 된 것 같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팎에서 그런 일들 때문에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례 없는 사건에 감히 그 공동체를 쉽게 폄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칭송하는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모습입니다.

드리더라. 아멘.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의 감정을 가지고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문턱이 낮아서라기보다는 교회의 거룩함과 그 경외심이 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를 깔고 병든 사람들을 눕혀놓고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그런 행동들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맹목적으로 기적을 바라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결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인식이 그들 중에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이 광경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칭송받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 12절 13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함께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무리 속에 일어난 표적과 기사는 곧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소문은 항상 시작점보다 마지막 점이 엄청나게 커져 있다는 거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아마 그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전국 각처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전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넓은 지역까지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는 다소 어색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상종하는이라는 말은요, 합류하다 혹은 함께 붙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종한다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다시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나는 그 사람이랑 상종도 안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철저하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가볍게 볼 수 없는 특별한 공동체로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더욱이 교회와 성도들을 칭송하면서 매우 좋게 평가를 합니다. 쉽게 다가설 수는 없지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에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함에 두려울 만큼 놀랐고 또 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칭찬했다는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발산하는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압도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받거나 배척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이구동성으로 교회를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밝고 따뜻하며 편안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뭐 그게 필요하죠. 중요한 가치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교회가 따뜻하고 친근하며 편안한 환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친근하고 밝고 편안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진지함과 진중함을 내려놔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편안하고 친근해야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어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거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도 된다는 의미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진지한 태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매 순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 전반에 그런 영향이 깔려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하죠.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마음의 진심을 나누고 섬기는 남다른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봉사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요, 이율배반입니다. 이런 삶은 모래 위에 기초를 놓은 집과 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부터 거룩하고 진중한 태도로 세상이 결코 함부로 여길 수 없는 예배의 위엄을 지킬 때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예배의 그 두려움과 경외심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칭송받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이나 유행을 따라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결코 세상이 경외심을 갖게 할 수도 없고 칭송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본질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예배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한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를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며 멸시하겠어요? 오히려 교회가 발산하는 진실하고 거룩한 예배의 영향력 때문에 교회를 존경하고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의 기쁨과 능력이 성도 각 사람의 삶의 동력이 돼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힘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그들의 문화를 즐겨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내가 다니는 교회와 내 신앙을 웃음거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럴 때 우리로부터 발휘되는 그 우직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경외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회생활 속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그 성도는 분명히 세상의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경외심을 한꺼번에 갖게 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기대감을 주는 교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대감을 주는 교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의 사역은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치유와 회복이 기적처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언제나 사실보다 더 과장된 소문이 떠돌게 마련입니다. 아마 그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실과 소문이 섞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 중에는 베드로에 대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낫는다는 다소 과장된 소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면 병이 나았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와 사도들이 함께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에 큰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당시 초대교회가 성령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징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실제로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그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복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그림자에 대한 기대가 복음과 성령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그림자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그림자가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세상에 대한 기쁜 소식이고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그림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소망과 기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그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찹찹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그리고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손수건이나 겉옷을 벗어서 병든 자에게 덮으면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삶의 근본까지 변화된 삶으로 우리 자신이 복음의 그림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로 복음의 그림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뭔가에 심하게 중독되어 있다면 그 중독과 죄의 사실을 끊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들로 감정이 틀어지고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옹졸함에 묶여 있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파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게 하는 진정한 변화가 그림자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새로운 용기와 기대를 가지게 되고 다시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회복과 치유의 그림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베드로의 그림자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뭔가 다른 특별함이 기대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대가 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대하다, 복음은 능력 있다 이런 메시지만 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예수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거룩함과 능력에 대한 경외심이 폭발적인 교회 부흥과 복음의 확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주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실제인 거죠. 거칠고 공격적인 세상이 함부로 얕잡아 보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칭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뭔가 부담이 되는데 왠지 자꾸만 시선을 가고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세상이 바라보던 교회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편안하고 따뜻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한없이 편안하고 따뜻하지만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저 혼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 성도들의 한없는 그 따뜻함 그리고 편안함, 그런 것들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있었지만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경외심이 저절로 일어났던 겁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경외심과 칭송을 동시에 받은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표적도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들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복음을 가진 그들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경외하는 대상이 된 겁니다. 두려움과 칭송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변화는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똘똘 뭉친 그 교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따뜻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사람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겠죠. 세상 속에 있는 만큼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현대사회의 가벼움에 휩쓸리지 않도록 복음의 진중함을 지키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진중함과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게 어떤 예배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중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교회 사역의 기초이며 시작입니다. 예배의 거룩함과 위엄을 지킬 때 교회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추구할 때 세상으로부터 경외와 칭송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세상과 같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도 우직하게 믿음의 원칙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세상에 복음의 기대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강력한 변화로 증명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복음의 그림자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요즘에는 전도지를 주면 잘 안 받죠.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을 갖는답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근원적으로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밑바닥부터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그림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그림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령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

0: 통해 세상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세종원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7121 여수세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수성광교회 송재숙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신명기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주의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판단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공의는 진리를 붙드는 용기입니다. 오늘도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연 보내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이고요.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에 전남동부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사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요. 오늘은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서동리교회 서생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그런데요, 극동 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수기 공모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수기를 많이 공모하셨는데요, 최우수상을 수상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서동리교회 우리 오늘 나오신 서생성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어떤 내용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1: 아, 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랬고요. 너무 놀랬는데
0: 너무 축하드려요 목사님.
1: 아, 예. 하나님 은혜인데 이 전남 국동방송 여러 사역이 있지만 이 소망의 기도를 저는 사랑하고 존중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분들이 아프고 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소망의 기도 시간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만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돕는 마음으로 그는 수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수기 모집을 한다 해서 아 그래?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 역사를 한번 글로 표현해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아, 이렇게 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된 것 같아요.
0: 너무 귀하시네요, 목사님.
1: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전남 국동방송을 사랑하고요. 이 소망하기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목사님 너무 귀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입니다. 목사님, 오늘 방송을 위해서 또 국동방송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기도해 주시고 소망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1: 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 계절 속에도 오늘 변함없이 우리 전남 국동방송을 사랑하시고 이 소망의 기도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임재 속에 오늘 소망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많은 사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연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아멘.
1: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믿음의 역사로 견뎌내는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송재석 권사님과 또 우리 이재나 피디님 주께서 붙드셔서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을 성령 안에서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인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한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나누겠습니다. 0084님이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중보기도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만 하는데 어깨와 팔꿈치, 골근육계 질환이 있어서 약으로 주사로 통증을 지르고 있는 중인데요. 무릎과 손가락까지 통증이 시작되어서 치유되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몸이 아프시네요.
1: 그러죠.
0: 네.
1: 그래도 참 중보 기도 힘을 믿는다. 아멘. 느끼고 있다라고 고백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의 힘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0: 아멘.
1: 중보 기도이면 믿고 기도하는 이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아멘.
1: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0084님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의 광선, 치료의 효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무릎과 손가락까지 통증이 시작됐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치료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로 이 부분에 좋은 놀라운 진전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모든 주권을 주께 맡기는 그 믿음 안에 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또 이겨나가는 우리 0084님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 중보 기도의 힘이 역사함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0445분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7년 만에 임신한 며느리 이제 13주 안정기로 접어들었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앞으로도 산모와 아기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내년에 반갑고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들립니다. 목사님.
1: 예. 아유, 그 7년 만에 네네. 임신했다는 거예요. 참
0: 얼마나
1: 며느리 참 고생 많았고요.
0: 네.
1: 또 이를 위해서 또 묵묵히 기도해 주신 분들 우리 004을 비롯해서 좀 대단하시고 또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지금도 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도한 분도 있는데 좋은 또 하나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0045님 7년 만에 임신한 며느리 그리고 13주째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던 걸 감사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이렇게 하나님 귀한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점을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들의 가정 믿음을 지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신한 우리 며느리를 주께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0: 그래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태아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따라서 귀한 아이가 건강에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우리 공공사원을 비롯해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늘 좀 돌보고 살피며 서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소식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크신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줄 믿고 아멘. 이 과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켜주심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출산 때까지 우리 산모도 아기도 건강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 믿음에 대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백혈병을 아팠고 그 시기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너졌고 코로나로부터 힘들어졌고 감사하기도 아이는 완치가 되었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 생계를 위해 뛰어들었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 남편과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깨지게 생겼고 감사가 없어졌고 교회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 네,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0: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네요. 네. 근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쳐졌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아,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물려오는데요. 익명을 올리신 분 먼저 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1: 아멘.
0: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이렇게 완치된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도 반드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너무 낙심만 하지 마시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솔하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한번 길을 찾아보시는 또 기도하시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아멘.
0: 참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 올린 이 자체가 길이 시작이에요.
1: 아멘.
0: 믿음으로 나가셔서 이 지금 난국을 이 터널을 반드시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익명을 올리신 귀한 분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정말 힘든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백혈병의 가운데 있었지만 완치를 보았습니다.
1: 아버지.
0: 그러나 하나님 이 과정 속에 이 시간에 정말 간구하고 간구하오니 경제적인 상황, 생계의 어려움, 아버지. 이런 또 남편과의 관계 이 모든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1: 아버지.
0: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이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멘.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불평이 아멘. 사라지고 감사 회복되게 하시고
1: 아버지.
0: 믿음이 무너진 그 믿음이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게 하셔서 새롭게 한번 전진하고 도전하고 일어서는 정말 귀한 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새로운 관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될 줄로 믿고 종로남 추식구루가 있는 것처럼 이 과정에 이 역사 이 과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당신의 선하심을 아멘. 믿고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반드시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또 간절한 기도 제목 함께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꼭 응답받길 원합니다. 다음은 4540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가 교회 다닌다고 오랜 시간 동안 핍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시아버지께서 술주정이 심하셔서 가족들이 힘들어요. 시아버지께서 술을 끊으시길 원합니다. 시아버지께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아멘.

0: 23년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요. 좀 시아버님의 변화되는 모습, 또 이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한편을 보면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귀한 며느리가 정말 시아버님을 계속 기도하고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역사를 놓치지 마시고요. 또 본인께서도 기도의 힘으로 이 삶의 과정들을 이겨내는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4540님 하나님께서 믿음의 딸로 세워주시고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시아버님의 그 연약한 부분이 결국은 영적으로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우리 4540님이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이 영적 부분에서 시아버지를 궁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 시아버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듭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4540님에게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역사가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 시아버님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끝까지 견디며 나가는 귀한 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간구합니다. 언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4540님 그래도 시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마음에 또 구원이 있기를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0830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심한 따돌림을 당한 후 이 친구 저 친구에게 마음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친구가 없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 침대에 누워 지냅니다. 부모지만 기도 말고는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과 치유가 일어나길 기도해 주십시오. 아, 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목사님.
0: 예. 참. 우리가 살면서 이런 아파서 고통당한 것 있지만 이 사람에 당한 상처는 어쩌면 이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따돌림을 당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 귀한 아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또 새로운 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아멘.
0: 아멘. 기도하고요.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0830님이 더욱더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 유가 없어요. 주신 하나님 은혜를 믿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1: 아멘.
0: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0830님 참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듭니까? 하나님 오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연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들 이 시간 이 사연 속에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어머니가 올리는 기도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출구가 놀라운 길이 아멘. 열리는 계기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먼저 무너진 아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1: 아멘.
0: 견뎌내게 하시고 살아갈 이유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뎌야 할 이유가 있음을 믿는 귀한 아들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다시 한번 눈을 떠 보게 하시고 자신의 삶과 또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딛고 일어서는 우리 귀한 아들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이 세만 음성이
1: 아버지.
0: 우리 하나님 음성이 귀한 아들에게 들려져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아들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0830의 어머님이 하나님 늘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어머니가 먼저 버텨 이겨내게 하시고 든든한 기둥으로

0: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가정이 좋은 소식 들려주도 믿고 감사하고 아멘. 이 아들이 이 과정을 겪어서 큰 인물 되어질 줄로 믿고 아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자녀에 대한 부모님 기도가 간절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께서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올려주세요. 단문 50원이고요.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에 전남동부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됩니다. 찬양 듣고 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김대환 찬양합니다.

0: 아멘. 마음을 올리는 찬양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덕리 교회 서생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30세인데 서울로 직장 구하러 올라갔는데 알바를 했는데 봉급을 안 줘서 말일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주님, 월급도 못 받게 하시고 새벽기도 일주일을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또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목사님.
1: 아들의 믿음이 훌륭하네요.
0: 네네.
1: 네. 참, 나름대로 수고를 했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봉급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있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의 말씀도 듣고, 기도도 시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네요. 이 선한 마음에 선한 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존귀하신 하나님, 익명을 올리신 아들, 참 열심히 살았고 또 이제 새로운 꿈을 안고 서울에 올라가서 직장을 구했는데 또 직장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망하고 있는 이 모습에 하나님 이 아들을 위로해 주시고
0: 아멘.
1: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에게 참 믿음을 주신 걸 너무도 감사합니다. 새벽기도도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구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부터 순종한다 오늘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1: 참으로 이 기도 기간을 통해서 아들이 더 인격적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직장, 예비된 직장을 구하는 귀한 아들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고난이 유익인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림을 믿습니다.
0: 아멘.
1: 귀한 아들이 아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깊게 주님을 만나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들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이 가정의 놀란 길이 열림을 믿고
0: 아멘.
1: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1443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낙심과 좌절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다투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아, 목사님, 이 일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1: 쉽지 않는 일인데요. 또 있을 수 있어요.
0: 있을 수 있어요.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
1: 네, 또 극복할 네. 수도 있고요.
0: 아멘.
1: 그러니까 지금 우리 2444님이 이들의 모습 속에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이 밀려와서 오늘 올린 거잖아요.
0: 네.
1: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0: 맞아요.
1: 낙심이라고 표현했는데 낙심하지 말라 했어요.
0: 주님.
1: 이 관계 안에서 또 길이 열리고 서로의 마음을 아는 그런 계기가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지금은 캄캄하더라도요. 이분 남편과 아들에게 오늘 이 기도가 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0: 아멘.
1: 성경 말씀 보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0: 아멘.
1: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0: 아멘.
1: 먼저 우리 말씀이 우리 이사사사님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0: 주님.
1: 또 우리 남편과 아들의 관계도 회복되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0: 주님.
1: 이런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0: 아버지와 아들의 건강에 행복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건과 일 속에서 다툼도 있고 서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과정이고 우리 하나님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해서 남편도 아들에 대해서 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서로 깊게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또 이를 바라보는 아내 또 어머니의 마음이 답답하지만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 하셨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큰 역사가 있음을 믿고 이 가정의 이 일을 통해서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좋은 소식 들릴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남편과 아들이 허탈한 웃음을 웃고 서로 바라보는 그런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1: 아멘.
0: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남편과 아들 관계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8401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외손주 중학생 이강민 중고등부 수련회 오늘 출발했습니다. 강박관념과 결벽증이 있어서 잘하고 올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 받고 마음도 평안함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0: 일단은 우리 이강민 귀한 손주가 수련에 갔다는 것이 역사 시작인 것 같아요.
1: 아멘.
0: 그러죠.
1: 아멘.
0: 여러 가지 그 안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삶과 사람과 부딪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요.
1: 아멘.
0: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어요. 저도 아멘. 돌아보면 수련회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강민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깊이 만나는 축복의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손주가 이렇게 이강민 귀한 아들이 수련회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고 또 그의 삶에 놀라운 변곡점을 이루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수련회 기간 통해 하나님 귀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의 강박감이 사라지고 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역사고 하나님 역사는 이 아들을 통해서 또 일을 이루신 하나님 역사임을 믿고 우리 이강민 이 수련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고 좀 놀라운 변화의 역사에 아름다운 역사의 이 주인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또 모든 일정을 기억하시고 은혜 중에 모든 일이 잘 맞춰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8401호님 은혜를 주시고 늘 기도로 승리하는 대한 할머니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기도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서덕리교회 서생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이진아 PD, 진행의 여수성광교회 송재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순복음 여수교회는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전도활성화 프로젝트팀 대표 부곡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와 경기지부장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를 모시고 전도활성화 프로젝트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현장 중심 전도훈련을 통해 누구나 쉽고 행복하게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을 강의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010-4945-9223번 4945-92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3536, 9954-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0: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녹후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2: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늘 함께 갑니다. 근데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울도 두려워하니까 그랬겠죠. 자연히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전도하기 어렵다,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중에 내가 택해놓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가득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성중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0: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공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하신 하나님, 2026 나라사랑 축제를 전남 동부 땅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남 동부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과 많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지역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결단하여 훗날 이 나라를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700명의 합창단 단원, 어린이들의 건강, 안전, 마음, 가정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번 공연으로 더욱 믿음의 군사로 잘 훈련되어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5개 나라 목회자와 성도 3,000명이 말씀과 성령운동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국을 찾았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제35회 OCCK 아시아 방한성회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3: 아시아 각지에서 집결한 성도 3,000명이 어제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모여 제35회 OCCK 아시아 방한성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OCCK 아시아 방한성회 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성회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되며 대만에서 온 1810

13명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성령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복음의 사명을 다집니다. 지난 1986년 시작된 OCCK 성회는 대만 기독교 인구가 2%에서 10%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성회는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와 양시루 아브라함 쿠 목사 등이 주 강사로 나서며 오는 6일 저녁에는 영화 청년 조용기가 상영됩니다.

0: 이들이 각자의 사역지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FA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베트남 롱안 공동체를 향한 한국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의 사랑의 섬김과 복음사역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롱안 공동체는 한인 선교사와 현지 교회가 협력해 의료와 교육, 구호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종합선교 거점입니다.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단기 선교팀은 지난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롱안 공동체를 찾아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 진료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랑의 집 319호를 신축해 기증했습니다. 앞서 미국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 선교팀도 지난 6월 27일부터 8일간 롱안 공동체의 제318호 사랑의 집 복음자리를 기증하고 고엽제 피해 가정을 위로했습니다. 롱안 공동체는 병원 의료 장비 확충과 라오스 쿤 처소교회 및 베트남 내 다음 세대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 속에 주일 식당 운영을 잠시 멈추고 주방 봉사자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왕십리교회와 남서울교회, 안산 동산교회 등은 여름철 체감 온도가 40도를 웃도는 주방 환경에서 봉사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매년 2주에서 4주 동안 중식 제공을 쉬어가고 있습니다. 식당 휴무 기간 성도들은 부서별 식사와 지역 상권 이용으로 교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교회들은 70대와 80대 어르신들을 위해 떡과 대체 식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기후 위기 속에서 봉사자 역시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며 이 같은 조치는 지속 가능한 봉사 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이 방송가족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전체 547편의 응모작 중 청취자 수기는 세 차례에 걸친 심사 끝에 두 편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으며 40여 편의 작품이 편집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발간되는 70주년 기념 수기집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흐르는 눈물 소망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여수 서덕리 교회 서생성 목사가 우수상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피어난 소망을 나눈 거룩한 빛 운정교회 이혜영 집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최종 심사에 참여한 송광택 한국교회 독서문화연구회 회장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진솔한 글이 많았고 방송사역의 다양한 현장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했습니다. 박종태 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 회장은 극동방송을 통해 삶의 희망을 얻은 청취자들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고백이 깊은 울림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7일 전파선교사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8도, 순천 38도, 광양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합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왈츠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을 그렸는데요. 둥근 지구 위에 어떤 젊은 여인이 홀로 외롭게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눈이 수건으로 싸매져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가슴에는 비파를 안고 있는데 그 비파의 줄은 거의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만이 남아있습니다. 뒤에는 희미한 별 하나만 반짝이고 있고요. 이 여인은 우주에 외로이 혼자 앉아 보지 못하는 눈으로 오직 남은 한 줄의 비파를 갖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지요. 그 줄은 소망의 줄이고요. 그 별은 소망의 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어려움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고 힘내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찬송가와 아름다운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요.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줄임말 나기나소라고 적으시고 신청 찬양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들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시편 31편의 70인역에는 다윗이 극한 두려움에 산 발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시를 사무엘상 23장 끝부분인 24절에서 26절의 배경에서 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자가 이 시편을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윗이 그저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에는 그가 처한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묘사돼 있습니다. 대적들과의 싸움, 숨은 함정, 친구들의 배신, 내적 갈등과 혼란, 생명의 위협과 박해, 자신에 대한 음모와 거짓말, 포위당하는 경험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은 사무엘상 23장의 배경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을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에 한정해서 보아야 될 분명한 단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시편 31편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비탄과 탄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수시로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 만큼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31편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 31편은 탄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은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많은 주석가가 혼란스러워할 정도로 끊임없이 탄식과 감사를 오갑니다. 이는 그의 삶이 정말 힘들고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무언가 멋지게 쓰려고 인위적으로 꾸민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는 어떤 구원도 없고 참 기쁨과 감사가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귀한 날 되셨으면 좋겠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

0: 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위축 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데이 8월 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요즘 밖에 잠깐만 서 있어도 뜨거운 햇볕 때문에 금세 땀이 주르륵 흐르고요. 숨이 턱 막힐 정도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무더위는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 곳곳에서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40도에 가까운 기온까지 오르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더 안타까운 건 북한에서는 냉방시설을 갖춘 가정이 많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전력 사정도 넉넉지 않아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할 수도 없고 마음껏 구비할 수도 없죠. 이 폭염은 단순히 불편한 날씨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어린아이와 어르신 그리고 몸이 약한 주민들에게는 더 힘겨운 시간이 될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폭염 가운데 북녘 땅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뜨겁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붙드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데이. 오늘도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남겨주세요.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사역자 지선님의 찬송으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병원 가는 길에 방송 듣고 있습니다. 피 흘림 없는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새싹 회원 찾아와 주셨고요. 차 안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하루속히 복음 통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야겠어요. 고향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방송 은혜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문자 출석 인사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아멘. 기도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요즘 게으른 피운 것을 회개하면서, 와,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이 기도도 너무 귀하네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나의 기도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는, 아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 그리고 지금도 이 방송을 하는 저도 에어컨을 튼 보다 시원한 공간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에어컨이 모두에게 있는 가전제품이 아니죠. 정말 비싸잖아요. 특히 북녘당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에어컨의 유행이 불었다고 하지만 지방에서도 에어컨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직까지 여전하고요. 많은 주민들의 에어컨을, 뭐 선풍기를, 이렇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무더위에 밖에 10분만 서 있어도 저는 너무 이 습하고 덥고 답답한 게 정말 힘든데, 북녘의 주민들에게는 일상인 이 가운데 주님께서 그 무더운, 주님께서 그 연약한 몸과 마음을 돌보시고 그 갈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님의 말씀의 생수로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으면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북한에 대해 통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통일 배우기.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통일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인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새벽마다 우리 새벽에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북한 날씨를 청취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만 해도 남과 북의 이 최저기온만 해도 10도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최고기온도 10도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한반도에서도 기온의 차이가 날씨

이제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이 한반도 땅에서 첫눈이 가장 먼저 오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첫눈이 가장 먼저 오는, 대체로 첫눈이 가장 먼저 오는 지역. 1번 서울, 2번 평양, 3번 삼지연, 4번 강릉.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서울과 평양과 삼지연과 강릉 가운데 한반도 땅에서 어느 지역에 첫눈이 가장 먼저일까요? 겨울에도 수련회가 있잖아요. 겨울보다 조금 더 빨리 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이곳에서 첫눈을 맞이하면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소망을 함께 전해보면서 저도 여기는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날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통의 그 지역들과는 참 다른 곳이라고 해요. 서울, 평양, 삼지연, 강릉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함께 했습니다. 찬양 한곡더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이 한반도 땅에서 남과 북에서 첫눈이 가장 먼저 내리는 지역은 대체로 첫눈이 가장 먼저 내리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서울, 2번 평양, 3번 삼지연, 4번 강릉. 우주는 보기가 4개죠. 저는 첫눈 오는 날 언젠가 정말 여기서 이 첫눈을 맞으면서 그 첫눈 오는 그 시기를 함께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망을 가져보면서 전 높은 곳을 향하여 영어 찬송 올려드릴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시간, 첫 번째 그 문제는 한반도 땅에서 어느 지역에 첫눈이 가장 먼저 올지

서울과 평양과 삼지연과 강릉 가운데 정답은 3번 삼지연입니다. 삼지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백두산 인근의 고원지대에 있는 지역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많이 낮다고 해요. 해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가을에 그 선선한 날씨를 즐길 때쯤 9월 말이나 10월 무렵에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눈이 내린다고 봐야겠죠. 저도 그 중국 땅을 통해서 백두산 지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여름을 한창 지났던 시기였어요. 하반기였는데도 백두산에서 눈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첫눈이 내리는 삼지연에서 언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선정 통해서 선물 링크로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두 번째 퀴즈까지 함께 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가 우리 한반도 땅에서 가장 먼저 눈이 오는 대체로 가장 먼저 눈이 오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였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은 반대로라고만 내도 정답을 맞추시지 않을까. 반대로 우리 한반도 땅에서 가장 더운 곳은 어디일까요? 여름철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이것도 대체로 평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신의주, 2번 대구, 3번 원산, 4번 부산. 우리가 통일 배우기라는 이름으로 이 상식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일이란 북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함께하고 있는 한민족인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상식 배우기 첫 번째 문제부터 보기에는 남한 땅도 이렇게 같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이 한반도 땅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이 지역은 어딜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여름에 가장 높은 기온인 이곳은 어디일지. 1번 신의주, 2번 대구, 3번 원산, 4번 부산 가운데 정답을 기다립니다. 선물 소개 함께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조금 더 받아볼게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은, 신의주, 대구, 원산, 부산 가운데 정답은 2번 대구입니다. 대프리카라는 별명까지 있죠. 첫 번째 문제였던 가장 그 첫눈이 먼저 오는 지역 삼지연처럼 해발이 높아서 기온이 낮아서 첫눈이 이른 시기에 오는 삼지연처럼 대구도 지형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더운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하죠. 대구에서도 출석 인사를 덜어주셨는데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또 대구입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더 많이 선정해서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물론 다른 지역을 적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샵 1069번으로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선정을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하고요.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궁금하더라고요. 삼지연에서 첫눈이 가장 먼저 오면 그러면 여름에는 선선하려나? 상당히 선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지연이 관광지나 휴양지로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해요. 피서지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가는 곳은 물론 아니겠죠. 통행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대상 피서지로 알려져 있는 건 아니고 관광지, 휴양지로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언젠가 정말 이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왔다 갔다 동서남북 오고 가는 게 자유로워지면 이 여름날 우리의 피서지가 해외가 아닌 북한의 삼지연이나 뭐 곳곳, 개마고원이나 그런 곳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 바다가 얼마나 또 아름답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북녘 땅의 그 아름다운 곳곳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서로 그렇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예뻐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도 있으시고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저희가 상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작은 것부터 알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북녘당의 삼지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평양에서 원산에서 곳곳에서 함께 주님의 시원한 은혜의 바람을 느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길 소망하면서 우리 OAPD의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축제를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순복음예수교회는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전도활성화 프로젝트팀 대표 부곡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와 경기지부장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를 모시고 전도활성화 프로젝트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현장 중심 전도훈련을 통해 누구나 쉽고 행복하게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을 강의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010-4945번에 9223번, 4945번에 92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무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쿠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에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4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새 노트를 펼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첫 장은 괜히 더 조심스럽게 생각되는데요.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쉴 수 없이 시작하고 싶은 그런 새로운 한 장을 펼칠 때가 있죠.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다양한 마음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노트는 빼곡한 기록으로 채워지게 되죠. 예쁜 글씨도 있고 급하게 적은 메모도 있을 것이고 또 지우개 자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흔적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이 특별히 뭐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혹시 어제 아쉬운 일이 또 지난날의 아쉬움 또 지난 7월의 아쉬움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2026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그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또 새 마음으로 오늘도 새로운 한 페이지를 오늘도 펼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페이지에 우리가 찬송으로 또 한 모퉁이를 글로써 우리 마음을 또 채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양민석의 음성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라는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십니다.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 아, 너무라는 단어가 또 so good 이렇게 들어가죠. 네, 너무너무 좋으신 분. 최근에 찬송가 필사를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찬송가가 이런 가사였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찬양 또 찬송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또 쓰는 거랑 또 틀린 것 같아요. 쓰니까 좀 더 이 찬송의 목적이라고 할까? 그 찬송의 가사가 더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찬송가를 한번 필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내가 필사한 그 찬송 가사를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되새겨보니까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자주 보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했을 때 그 감칠맛이라고 할까요? 그 은혜가 더 깊이 와닿잖아요. 이 찬송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 찬송가가 그냥 찬양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그렇게 이해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부르다 보니까 뭔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 은혜. 이거는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할 때 단순히 그냥 박자가 그냥 뭐 빠르고 템포가 빠르고 여기에만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찬송과 찬양은 곡조 달린 기도라고 하잖아요. 또 그리고 또 곡조 달린 우리 삶의 고백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더해갈 때 우리가 우리 심령이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 생수와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이 두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저는 다 알 순 없지만 네, 한 분 한 분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삶 속에서 날씨는 무덥지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늘도 많이 덥더라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뭔가 더 더운 느낌이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조금 어제보다는 더 더운 것 같아요. 밖에 5분만 서 있어도 정말 땀이 쫙 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온열질 환자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히 또 이런 날씨 이동을 삼가해 주시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쇼크라고 하나요? 갑자기 쓰러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건강 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07님께서 안녕하세요. 비디님 밖에서 잠시 출석해요라고 하셨는데 이동 중에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자를 남겨주고 계신데요. 또 핸드폰을 보시다가 또 또 이렇게 사람이랑 부딪히는 일은 없으실 것 같지만 네, 또 가시는 길 안전하게 잘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운전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퀴즈 문제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운전 중에는 가급적이면 답장을 하지 않으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이 사고라는 게 사고 쳐야지 하고 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차 사고가 나니까요. 특히 뭐 오늘 답장 퀴즈 문제 답장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웬만하면은 차에서는 핸드폰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안전 또 안전하게 그 여정길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0782님께서도 방송 시작과 함께 반갑습니다. 또 출석 체크 문자 올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9396님께서도 앱을 통해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맞습니다. 너무라는 이 단어가 공감이 됩니다. 정말 더워도 진짜 너무하네요. 네, 날씨가. 아무튼 이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송과 찬양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심령을 시원하게 또 인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주실 줄 믿고요. 함께 찬양합니다. 퀴즈 문제 오늘도 준비를 했고요.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오늘 퀴즈 문제는 참고로 찬양 찬송가 퀴즈입니다. 찬양 퀴즈인데 이 찬양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퀴즈니까 잘 들어주시고 단어가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려드립니다.

네, 요 두 단어가 뭘까요? 앞에 단어, 뒤에 단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하늘같이 뜨거운 햇볕에는 이 거대한, 이 그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풀어가면서 이 더위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고 두 단어를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이두 단어 이젠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샵 9750, 우물정 9750, 9750번으로 담은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두 글자죠? 아, 두 글자가 두개 단어가 나오는 거죠. 두 글자가 두개 단어. 말이 어렵네요. 두 글자짜리 두개 단어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흔히 바라볼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옛날에 있는 거대한 성을 지키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죠. 이렇게 힌트를 좀 드려봅니다. 네, 정답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 협찬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우리 0777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도전해 주셨는데, 아, 그렇죠. 네. 근데, 소망이요? 네. 소망? 첫 번째 단어가 오답으로 올려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찬양은 하지만, 갑자기 퀴즈로 들어보니까 또이 단어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참에 우리 또 찬양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채워보는 거죠, 뭐. 0777님, 한 번만 도전을 해주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잘 묵상해 주시고,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0688님께서도 오늘 함께하고 계시네요. 단어 두 개, 정답으로 함께 채워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1035님께서도 1035님께서도 함께 정답으로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찬송가 함께 합니다. 옹기장이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네,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0777님 다시 정답으로 올려주셨어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0777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남겨주세요 꼭. 우리 4312님 제 방송에 최근에 자주 오시거든요. 제가 선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못 드린 것 같아요. 4312님 선물 제가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4312님께도 제가 근데 4312님 도전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단어가 틀렸습니다. 이게 이 단어가 세 번 반복되잖아요. 반복인 게 아니라 동일한 그 간격으로 이 가사가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단어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단어가 두 단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란 단어를 정답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은데 그만큼 헷갈리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또 오늘 어쩌면은 이 문제의 문제다움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고요. 정답을 다시 한 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312님 다시 한번 도전! 아, 그리고 7603님께서 정답을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7603님께도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7603님께서도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문자를 올려주고

0: 듣고 계신데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탈북민 목회사 부천 더드림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엄요한 목사님의 칼럼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하늘교자에 저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행 계좌의 잔고는 자주 확인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쌓이는 하늘교자의 잔고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모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이 쌓는 사람보다 많이 나누는 사람, 많이 받는 사람보다 많이 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알고 또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하늘의 보화로 기억하시고 가장 안전한 그리고 영원한 창고에 쌓아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땅의 계좌의 잔고를 더 채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늘 계좌에 저축하기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최근 심리학과 의학 연구들은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증이 적으며 사망 위험도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주는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적게 느끼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며 스트레스도 적고 질병에도 덜 걸린다는 것입니다. 미시간대 학자들은 지난 5년간 400명의 노인 부부들을 조사한 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훨씬 더 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브라운 교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닌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기에 땅의 것을 쫓아 살며 땅에 있는 계좌의 잔고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 아닌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하늘 계좌의 보물을 쌓으며 하늘 계좌에 저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드시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5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가시는 여정 가운데 찬송으로 또 한 스푼, 은혜로 한 스푼, 믿음으로 한 스푼을 더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오늘 퀴즈 문제 또 함께 풀어가면서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이후에 잠깐 또 한 번 더 퀴즈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우리 극동방송이 8월 13일 날 나라사랑축제가 있습니다. 나라사랑축제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인데 식전 행사가 7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공연 이전에 공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적어도 6시 반까지는 오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이 나라사랑축제 관련된 소식들을 익히 다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지만 또 이제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셔서 또 이젠 좀 공연 시작 전 오시는 길 안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6시 30분까지 오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갑자기 차들이 몰리게 되면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 앞에 차들이 그래도 여러 차들이 이렇게 몰려서 들어다 보면 정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안내 말씀. 물론 교통안전위원들이 서서 다 안내를 하겠지만 네, 그런 교통의 혼잡성을 좀 해소하고자 또 이렇게 좀 안전한 또 통행을 위해서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만 일찍 오시는 분들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못해주신 분들 계시다면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또 신청하신 분들은 일찍 오기! 네, 이렇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찬송 이어갑니다. 옹기장이의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찬송가 오늘 찬송가로 좀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네, 성도요 찬양하세 찬송가 또 함께 부르고 왔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래도 퀴즈 문제 한 번만 더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우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퀴즈 문제 뭐였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올려드리고 또 마지막 찬양 또 찬송가도 이어가고 또 퀴즈 문제 발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여기 두 단어. 이두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이두 단어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 주님은 나의 소망, 이 소망 단어도 순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들으시고, 네, 정답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답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도전해주시는 분들 우리 0782님께서도 도전 함께 남겨주고 계시고요. 우리 0688님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 그냥 듣는 것보다 또 이렇게 참여하는 방송이 더 좋죠. 네, 그 마음을 정답으로 솔직히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을 넘어서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이 더운 날씨 하나님 우리에게 이큰 산지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 같고, 또 피할 바위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숨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퀴즈 문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오프닝 때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렸었잖아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해서 찬양을 좀 검색을 했고 또 찬양을 또 찾아 뭐 어떤 찬양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이 찬양 나는 본의 새로운 세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뭐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이 찬양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또 묵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오늘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 믿고요. 오늘도 새로운 한 페이지를 찬송으로 또 찬양으로 함께 채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4702님께서도 오늘 도전해 주시고 처음으로 오셨네요. 첫 번째 단어는 소망이라고 올려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첫 번째 단어는 산성입니다. 산성, 두 번째 단어가 소망인데 첫 번째 단어 소망이라고 올려주셔서 아쉽지만 네, 그리고 1994님께서는 정답을 함께 하셨고 0060님께서는 또 소망이라고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네, 오늘도 함께 도전해 주시고 함께 방송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거고요. 앞서 주소 올려달라고 해드렸던 분들, 당첨되신 분들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도 덥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여전히 더워요. 자, 그래도 우리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바꾸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방송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이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영혼이냐?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잠깐 쉬고 계시는 분, 우리가 일명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교회 안 나가봤다 무교,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오늘 분명히 강력한 사인을 그분들께 보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주입니다. 여러분 보물 퀴즈 이따가 이제 꽁트 오늘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필요해요. 핸드폰 꺼내주시고 핸드폰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고민
1: 퀴즈. 와우 와우.
0: 자, 보물 퀴즈.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서는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 자,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무교, 방학생, 정답 문자와 함께 방학이나 무교라고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보내셔서 추첨해가지고 또 좋은 선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더운 여름 어떻게 시원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2: 네, 너무너무 더워요. 아, 저는 주로 예. 에어컨 아래에 있는데 예. 오늘도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아, 정말 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애 그렇습니다. 많이 쓰들고 계십니다.
0: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아, 제가 마이크를 늦게 켰네요.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도 고현 집사님이 또 일주일 동안 한땀 한땀 또 이렇게 고민 해가지고 열심히 만든 꽁트가 준비가 돼 있죠?
3: 네. 예.
0: 늘 이렇게 또 어떻게 참 상상력이 대단하세요. 아이고. 상상력이 대단하신데 오늘은 또 어떤 꽁트를 준비하셨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 정답을 보내셔야 되는데 목사님 네.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2: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50원의 유료 문자가 있습니다. 샵 1069 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서울극동방송 수신번호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0: 오늘은 보니까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구원의 아쿠아리움.
1: 아쿠아리움. 자,
0: 이분 여름 휴가 때 아쿠아리움 많이 가시는데 네. 아쿠아리움 중에서도 구원의 아쿠아리움. 이야. 기대가 됩니다. 이게 뭘까?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쿠아리움 가이드시네요 오늘.
2: 네, 오늘 가이드입니다.
0: 김인수는 관람객, 휴가객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관람객. 목사님은 오늘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 역할.
1: 이거 할 때마다 역할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전문 저도, 성우가 아니라.
0: 저는 지난번에 하나님도 해봤어요. 하나님도 해봤다가 관람객도 해봤다가 네. 오늘 자 구원의 아쿠아리움. 자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귀 쫑긋하고 재밌게 들으시면서 끝에는 퀴즈가 나온다는 거 퀴즈 정답 보낼 준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꽁트 시작합니다.
2: 네네 관람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홍해 아쿠아리움 특별 도스트를 맡은 고현입니다. 뒤에서는 애국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오고 앞은 시퍼런 바다가 막아서서 많이 두려우시죠?
3: 당연히 두렵죠. 좌우도 낭떠러지 앞뒤도 절벽 진짜 막다른 길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4: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2: 자,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 터치 한 번에 양옆으로 펼쳐지는 100% 리얼 입체 워터홀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자, 지팡이가 선포되는 순간 시퍼런 절망의 바다가 양옆으로 갈라지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은하의 워터풀이 열립니다.
3: 어머머머 웬일이니? 수족관 유리창도 없는데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어. 방금 내 눈앞으로 도미랑 상어가 지나갔다고. 엄마야, 바닷물이 벽처럼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2: 더 놀라운 건 발밑입니다. 축축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으로 말려두신 완벽한 마른 땅입니다. 왕복 8차선보다 넓은 구원의 대로가 우리 눈앞에 뚫렸습니다. 여러분 입장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3: 맡겨서 죽는 줄만 알았는데 바다 한가운데 이런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니.
2: 8차선 바닷길로 3, 2, 1 전속력 지수.
4: 여러분 주님이 내신 이 기적의 바닷길로 다 함께 소망을 향해 걸어갑시다. 세상의 눈으로는 막다른 절망의 바다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주님이 내신 바닷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2: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를 뒤로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러 왕복 8차선 고속도로처럼 아주 시원하게 갈라져버린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구원의 아쿠아리움. 와, 막 워터 월 나오고 전진. 아,
1: 하면 할수록 우리 고집사님이 원래 전문가라서 뭐 그런다 그러니까. 치지만 아 우리 PD님 좋아지고 있어. 우와 이게
0: 진짜요?
1: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0: 우리 전문가 고현 집사님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또 눈치를 주시거든요.
1: 프로그램 하나 새로 만들어야겠어 이제. 와
0: 아, 나 몰랐는데 기분 좋네.
1: 재력이 이제 PD보다 성우 쪽으로도 아주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0: 근데 막 정신이 없네요. 막 전진하 하고 막 뭐 물이 어쩌고 저쩌고에 와 여러분 어떻게 정신이 드십니까? 그래도 어떻게 정답이 보입니까? 예, 예 정답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나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지금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주관식이에요. 누가 빨리

0: 보내는지 또 누가 늦게 보내는지 그다음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는 분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재밌게 들으면서 내가 이것쯤은 알겠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시원하게 갈라지는 바다. 예, 생각만 해도 시원한데 옛날에 내가 여름성교학교 다닐 때 한번 들었던 그 바다. 예,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1069 우물정 1069 그 무교생 가운데 또 방학생들 가운데서요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옆에 좀 써주시면은 저희가 전화 드려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지금 쉬고 있고 내가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그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 드려요. 자, 오늘 모세, 목사님 모세였죠?
1: 네.
0: 모세가 모세. 막 갈라지고 막 이럴 때 난리 날 때 모세가 노래를 불렀나 봐요. 모세 노래. 네.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이 곡 듣고 올게요.

시와 그림 모세의 노래. 오늘 모세는 등장인물이죠.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니고 자 오늘 보물 퀴즈 구원의 아쿠아리움. 와, 모세가 등장했고 막 워터월이 생기고 막 갈라지고

0: 맞습니다. 자, 잠깐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구원의 아쿠아리움이 있었고, 바다 얘기가 나왔어요. 모세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 문제만 한번 주십시오. 고현 집사님, 문제만
1: 네.
0: 다시.
1: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를 뒤로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러서 왕복 8차선 고속도로처럼 아주 시원하게 갈라버린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그렇습니다. 자, 보니까는 아주 빨리 맞춰주신, 시원하게 빨리 맞춰주신 5102번님께
1: 와.
0: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로 보내주신,
1: 네.
0: 자, 그리고 문자로 아주 빨리 보내주신 4710번님께도 선물을 드리고, 자, 그리고요 또, 그다음에 4310번님. 매일 들을 순 없지만 이 방송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고 있고 전주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예, 정답 맞춰주신 4310번님. 저기 뒤로 한번 가볼까요? 저기 뒤로. 우리 꼴등 좋아하는데, 꼴등. 자, 4010. 4010. 4010. 이분도 한번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학이라고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시켰구나. 아,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1: 네네네.
2: 맞아요.
0: 내 주위에 방학이나 무교생이 있으면
2: 네.
0: 그냥 정답 알려주시고
2: 네.
0: 보내라고 하면 돼요.
1: 맞아요.
0: 목사님이 이제 거의 정답 알려주실 거니까.
2: 그래. 정답 알려줘야겠네.
0: 아니, 아니, 아니. 네.
2: 아니, 무교생들은 진짜 모를 수
0: 그러니까,
2: 있어요.
0: 자,
2: 처음 태어나서
0: 야,
2: 처음
0: 그렇죠.
2: 들어보실 수 있는 겁니다.
0: 자,
2: 그럼, 그럼. 아주
0: 8차선
2: 쉽게.
0: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갈라져버린 바다의 이름은
2: 네,
0: 무엇일까 하는데
2: 무슨
0: 이제
2: 이름입니까?
0: 목사님 이제 보기 주실 겁니다. 보기.
2: 네, 보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 홍해. 두 번째는 흥해. 세 번째는 아야해. 네 번째 좋아하는 말이죠. 사랑해.
0: 자, 보기 5번
2: 바다
0: 너무에도
2: 이름이에요.
0: 있었어요.
2: 바다 이름 그냥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바다 이름. 네.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냐
0: 아니면
2: 네.
0: 너무해냐. 자, 내가 정답 알겠다. 거의 알려줬죠. 예. 어떤 분들은 뭐 홍게라고 하는데 땡입니다. 오늘
2: 네.
0: 해로 끝나는 거예요. 해로.
2: 해? 네.
0: 정답을 샵 1069, 우물정 1069.
2: 흥해는 그 어렸을 때 애기들 코 풀어줄 때 엄마가
0: 그렇죠, 그렇죠.
2: 흥해, 흥해.
0: 어,
2: 그건 바다가 아닐 것 같다라는 힌트입니다. 네.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인데 흥해는 아닐 것 같은
0: 그러니까,
2: 생각이 들어요.
0: 네.
2: 그건 뭘까?
0: 안 되겠다. 네. 빨리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지. 목사님이 이거 정답을 다 알려줄 것 같은데.
2: 이러다가 답 바로 나와버리겠네.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0: 자, 어플 메시지로도 여러분 정답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하시는 분은 내가 정답 알겠다면은 정답만 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선물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이라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좀 선물을 고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적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냐 아니면 너무해냐. 네,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교생 방학생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또 모세 어떤 축제네요. 믿음의 사람들 앨범에서 이 정답의 축제입니다. 축제. 네, 조금 이따가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냐, 너무해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은 홍해.
0: 그렇습니다.
2: 홍해.
0: 홍해.
2: 네.
0: 야, 오, 진짜 이렇게 더운 날, 아, 좀 홍해같이 이렇게 좀 갈라지는 거 한번 봤으면
1: 그니까요.
0: 좋겠는데.
2: 맞아요, 맞아요. 비도 하나님 비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0: 그니까.
2: 비가 많이 안 와서.
0: 예. 참, 홍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예. 홍해를
2: 우리
0: 보면서.
2: 홍해를 보면서 사방이 사람이 막혔잖아요. 그렇죠?
0: 예.
2: 우리 인생도
0: 예.
2: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0: 예.
2: 그런데요,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요. 그 막힌 문 가운데 하나를 열어주시죠. 꼭 열어주십니다.
0: 네네. 네네.
2: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반드시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0: 네.
2: 우리 인생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떠나신 분들, 방학 중에 계신 분들, 혹시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번
0: 아멘.
2: 방송을 통해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홍해처럼 쫙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자, 홍해처럼 한번 시원하게 펼쳐지는 분들 오늘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정답 주셨잖아요. 정답 중에서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당첨 문자 이제 보낼 겁니다. 이따가.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선물 받아가실 수 있고요. 방학 무교생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시간 되는 대로 이분들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방학을 하고 있고 쉬고 있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2: 2086번, 뒷번호 2086번 쓰시는 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3: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예.
0: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3: 어디신데요?
0: 극동방송, 새끼라.
3: 아.
0: 문자 주잖아요, 문자. 그쵸?
3: 예.
0: 지금 운전 중 아니시고요?
3: 아, 내렸어요.
0: 내렸어요.
3: 네.
0: 다행이네요. 아무튼 지금 뭐 어떻게 집이세요? 아니면 걸어가고 계세요?
3: 예, 걸어가고 있어요.
0: 어디세요? 지역은요?
3: 아, 저 원래 전주 사는데
0: 예.
3: 잠깐 인천 언니네
0: 인천 언니네
3: 와가지고.
0: 왔어요.
3: 네.
0: 방학 중인데 항상 찬양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잖아요.
3: 예.
0: 찬양을 어떻게 함께 본인이 불러요? 아니면 이렇게 극동방송을
3: 아,
0: 듣는다는 얘기예요?
3: CBS 들어요. 전주 방송.
0: CBS. 근데 여기는
3: 네.
0: 극동방송인데요.
3: 그래도
2: 잘하셨어요.

0: 극동방송인데 어떻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1: 아, 언니 차 안에서 언니도 항상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0: 예, 예. 아, 원래 CBS를 항상 듣다가 오늘 언니 때문에 극동방송을 딱 듣고 문자를 네. 보낸 거군요.
1: 예.
0: 와, 또 신기하네. 이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교회 안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요?
1: 아, 제가 지금 나가다 안 나가다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0: 네네.
1: 마음을 잡고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도 일요일도 일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걸 네. 네네.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핑계인 거죠.
0: 핑계. 본인이 잘 알고 계시네.
1: 맞아요.
0: 하나님 곁으로 인도가 되는 방송이고 싶다. 네. 아까 뭐 딱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네. 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주에 있는 교회도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고 집 근처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고 여기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 네. 목사님과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좀 그 선물을 먼저 드려야겠네 선물 예 선물 저희가 어떤 선물이 있냐면 황금 곱창 자 여기서 들어보시면서 하나 고르셔야 돼요 예 옆에 언니랑 같이 있나요 혼자 있나요
1: 아 저희 네 자매 같이 있어요.
0: 네 자매 같이 있어요. 나머지 세 명은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인가요?
1: 큰 언니만 안 다니고 다 믿음이 있어요.
0: 큰 언니만 안 다니고 네 명이 있다니까 제가 갑자기 부담이 되네. 선물을 부르려니까 네. 일단은 불러봅니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 저 안 받아도 되는데.
0: 아유, 또 제가 열심히 불렀는데, 받으셔야지. 예? 받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언니들도 이렇게 좀 조금씩 드리고 싶기도 한데.
1: 아.
0: 자, 먼저 골라보세요.
1: 유산균 할까요?
0: 유산균. 언니들하고 지금 같이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나요, 혹시?
1: 아니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럼 일단은 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라고 커피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커피도 보내드리고 누군가 우리 그 2086번님 누군가 옆에서 좀 이렇게 탁 좀 손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자, 일단 바톤을 제가 목사님께 넘기겠습니다.
2: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요. 언니네 집에 갔다가 우연찮게 CBS를 듣다가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그것이 또 방송에 연결이 됐다.
0: 그러니까요.
2: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방이 막혔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올 시간이에요. 절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0: 따라서.
2: 여보세요?
0: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1: 네.
2: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유, 감사합니다.
0: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거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0: 하나님께서 우리 2086번님 너무 사랑하시고 강한 지금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니까 이번에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죠? 전주 가시면 저희가 갈 수 있는 교회를 좀 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도 한번 같이 이렇게 들어보세요.
1: 예.
0: 예, 고맙습니다.
1: 예.
0: 자,
2: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죠?
3: CBS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CBS만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네. 야, 또 이런 일도 있네요. 참 재밌네요. 자, 이번에는, 무교.
3: 무교.
2: 오, 무교.
0: 무교 한번 해봐야죠. 야, 이게. 옆에서 정답을 알려주셨을까?
3: 7048 끝번호 7048 일반 전화로 갑니다. 네. 꼭 받아주세요.
4: 고객님 전화번호
0: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3: 네, 천천히. 네. 네. 일반 전화로 가면 꼭 받아주세요. 일반 전화로 가면 뭐 혹시 보이스 피싱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반 전화로 가도 이 시간에는 아니니까 받아주시면 됩니다.
0: 자, 무교. 홍의 정답 맞춰주셨고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입니다. 무교생.
3: 네, 무교.
0: 네.
4: 아,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
0: 아이고.
3: 아이고. 아쉽네.
0: 야, 죄송한데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3: 네. 자, 한 번 더. 네.
0: 이게 해봐야 돼. 이거는.
3: 네.
0: 이분이 지금 이거는 끊었다는 건데. 보이스 피싱으로.
3: 이게 뭔가. 방학은 그래도 참 많이 오시는데 무교분들은 참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셨다는 거.
0: 아, 이거.
3: 네.
0: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예,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전화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아, 네, 네.
0: 여기 극동 방송이에요. 극동 방송. 이상한 전화 아닙니다.
5: 아유, 아, 네.
0: 그래도 이번에 딱 받아 주셨네요.
5: 네.
0: 운전 중 아니시죠?
5: 아니고요.
0: 본인이 무교 맞아요?
5: 전 무교가 아니고
0: 네.
5: 제 딸이 무교인데
0: 딸 옆에 있어요?
5: 네, 딸이 옆에 있는데
0: 네.
5: 쑥스럽다고 제가 대신 받았어요.
3: 아, 쑥스럽다고 엄마 쑥스럽다고. 보고 엄마가 받아 엄마가 받아 그랬구나.
0: 아, 그 문자는 딸이 보낸 거 맞아요?
5: 맞아요.
0: 오, 같이 아까 딸하고 같이 방송 같이. 듣고 있어. 예?
5: 네, 같이 보내고
0: 예.
5: 그 막내 동생이 추천을
0: 예.
5: 해줘서
0: 예.
5: 답은 이렇게 국정 방송 듣다가 다시 둘 다 같이 보냈어요.
3: 아,
0: 막내 동생이 알려줘가지고.
5: 네네, 국정 방송 들으면서 하라고.
0: 지금 그리고 엄마는 그럼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5: 네, 저는 하고 있고.
0: 예.
5: 네.
0: 큰 딸은 무교고 둘째 딸은 혹시
5: 둘 다
0: 무교.
5: 네네.
0: 셋이 같이 듣고 있었어요?
5: 아니요, 아니요. 작은 딸은 근무하고
0: 예.
5: 큰 딸은 휴가 나와서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0: 예예.
5: 예.
0: 네,
5: 지금 그렇게
0: 같이
5: 올렸어요.
0: 듣다가 오.
5: 네, 같이 듣다가
0: 그래요. 어느 지역이십니까?
5: 여기 원주입니다.
0: 강원도 원주.
5: 네네.
0: 딸이 지금 직장인이에요?
5: 공무원이에요.
0: 공무원이세요? 우리
5: 네.
0: 딸 좀 한번 바꿔주세요. 선물 주고 싶다고 선물 주고 싶다고.
5: 네, 잠시만요.
0: 예예예. 예, 예.
3: 그래, 얼굴 안 나오니까 받아달라고.
0: 예, 예. 제가 이름도 안 물어볼게요.
3: 알아, 이름도
0: 여보세요?
3: 안 물어보고.
0: 아, 바꿨네. 여보세요?
6: 네, 안녕.
0: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예.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6: 네.
0: 저희가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6: 아, 감사합니다.
0: 오늘 이 방송 처음 들으셨나요?
6: 네.
0: 엄마랑 이따가 이렇게 듣게 됐군요.
6: 네.
0: 홍이 어떻게 쉽게 맞췄어요?
6: 엄마가 알려줬어요.
0: 엄마가 알려줬구나. 그러면 교회 안 다녀봤어요?
6: 네.
0: 한 번도?
6: 예전에 엄마 따라간 적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0: 아, 그럼 홍이 모를 수도 있겠다.
5: 어릴 때.
0: 그렇구나. 우리 7048번님, 이 방송이
6: 네.
0: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다가 쉬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선물도 좀 드리고 다시 교회 가게끔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천국 갑시다 이런 좋은 내용과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5: 아, 네네.
0: 그래서 우리 따님도 예수님

0: 부모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시면서 엄마와 같이 나중에 꼭 천국에서도 보는 딸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1: 네.
0: 그래서 일단은 자,
1: 감사합니다.
0: 선물을 제가 불러볼 테니까
1: 네.
0: 본인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한번 골라보세요.
2: 엄마까지? 네.
0: 네, 제가 빠르게 부릅니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시면. 예.
1: 화장품하고 엄마 뭐할 거예요?
0: 본인은 화장품.
1: 쭈꾸미는 뭔가요?
0: 쭈꾸미는 쭈꾸미죠. 예. 자, 엄마는 쭈꾸미.
2: 드시는 겁니다.
0: 아, 쭈꾸미.
2: 피부 양보하는 건 아니고
0: 네.
2: 드시는 겁니다.
0: 양념으로 딱 돼가지고,
2: 네.
0: 딱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이렇게, 뭐 마늘 넣으면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겁니다. 엄마는 쭈꾸미로. 예. 자, 우리
1: 네.
0: 따님.
1: 화장품 하시.
0: 예, 따님은 화장품이고,
2: 엄마는
0: 엄마는
2: 쭈꾸미.
0: 쭈꾸미.
2: 네.
0: 이 시간에 잠깐 한 짧은 기도문인데요.
1: 네.
0: 목사님과 함께 이 기도 한번 하면 어때요? 우리 따님이요?
1: 네, 잠깐 할게요.
0: 네,
2: 네,
0: 우리 따님.
2: 감사해요.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요, 하느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와, 천국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다 같이 아멘 해주셨을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0: 우리 따님,
1: 네.
0: 이게 전국 방송인데.
1: 네.
0: 이 무교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더막 간절해지고 우리 따님이 예수님 정말 잘 믿고 교회 다녔으면 하는 마음을 진짜 간절해요 지금. 응?
1: 네.
0: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따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 주에 원주에서 엄마 다니는 교회, 엄마하고 혹시 같이 살고 있어요? 원주에서?
1: 네.
0: 그러면 한번 엄마 다니는 교회 어렸을 때만 가봤잖아요.
1: 네.
0: 이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 가서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교회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이번 주부터.
1: 알겠습니다.
0: 아유.
3: 아, 박수!
0: 와.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아까
2: 엄마가 제일 좋아하네.
0: 그러니까 우리 따님이 한번또 있다고 했잖아요. 그
1: 네네.
0: 딸도 무교라고 했죠?
1: 네.
0: 그러면은 그딸안 줬다가는 저 큰일 날것
2: 아,
0: 같아가지고.
2: 그래. 이건.
0: 네. 커피 좋아하나요? 그 딸?
1: 딸 커피 잘 먹어요.
0: 그래요. 그러면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세개
2: 오늘
0: 보내드릴
2: 얘기하면서
1: 감사합니다.
2: 커피 주면서 딸도 같이 교회 가자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엄마는 쭈꾸미. 엄마
2: 얼굴에
0: 마셔보시고.
2: 바르시면 안 됩니다. 꼭 드셔야 돼요.
0: 자, 우리 너무 7048번님 가정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따님 극동방송 꼭 들어요. 이제 극동방송 들으면서 나 교회 갔다라고 문자 제가 기다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예.
2: 아이고, 감사해라.
0: 아이고. 와, 무교가 진짜 또 가면은,
3: 네.
0: 아이고, 너무 또 보람되고, 어우, 너무 좋겠어요. 자, 이 고민입니다. 방학생 이렇게 많은데,
2: 오늘 참 방학생, 무교생 많이
0: 이
2: 왔어요.
0: 중에서 어떤 방학생을 지금 해야 될지 시간이 많진 않은데,
2: 네.
0: 자, 이분 한번
2: 네.
0: 해보겠습니다.
2: 9367. 네, 우리 PD님 기도하면서 고른 번호입니다.
0: 네.
2: 9367 받아주세요. 일반 전화입니다.
0: 9367.
2: 되겠네요.
0: 방학 중에서도 좀 이른 시간에 주신
2: 네.
0: 분인데, 새싹.
4: 아, 네, 지금 전화 받기가 조금 그래서요.
0: 아유, 그럼
3: 아유.
0: 저희가 이따가 조금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일반 전화 꼭 받아주세요. 예. 아, 남자분.
2: 감사합니다. 그래도
0: 아,
2: 빨리 다른 번 한번
0: 그렇죠.
2: 눌러볼 수
0: 그러니까요.
2: 있도록 이렇게
3: 네.
2: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0: 이분 이따가 좀 준비가 됐을 것 같아요.
2: 네.
0: 이분도 됐을 것 같은데. 자,
2: 네.
0: 이분
2: 오.

0: 222 끝번호 5222 쓰시는 분입니다. 자. 전화 받아주세요.
1: 자, 또 기대됩니다. 5222 5222 이분도 새 처음으로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예 예, 여기 극동방송입니다.
2: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까 홍해 방학 주신 분 맞죠?
2: 아, 예.
1: 본인 방학 맞으세요?
2: 예.
1: 아, 그렇구나. 아, 예. 예. 몇 년 방학이세요?
2: 한 25년.
0: 25년. 할렐루야.
1: 그러니까 아. 25년 방학하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좀 이렇게 웃기신가 봐. 예? 아. 웃으시더라고. 예?
2: 지난 주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1: 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2: 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이제 두 번 갔었죠.
1: 어, 진짜?
0: 가셨습니까? 오.
1: 그러면 방학 끝낸 건데.
0: 아, 계약이네, 계약.
1: 그러니까.
2: 아직 그래, 내 마음에서 닿는 게 아니고.
1: 예.
2: 모친이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나가는 게 소원이라 했어서.
1: 아, 아 네. 어머니가 아들 교회 소원. 나가는 거가 와, 내 죽기 전에 진짜 교회 가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 가신 거예요?
2: 예, 예.
0: 그래서 어머니 생존에 제가. 계시고요?
2: 예, 아직 계세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어떻게 아. 지금 계시는 곳이 저기 경상도 쪽 가시던데?
2: 예, 여기 저 김천입니다.
1: 김천.
2: 예.
1: 김천. 예.
2: 경북 김천.
1: 경북 김천. 근데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2: 아니요, 그 우연치 않게 예. 퇴근하는 길에
1: 예.
2: 오면서 그냥 들었는데 그게 주파수가 맞춰졌어요.
1: 오늘 지금 처음 우연찮게. 맞춰진 거예요?
2: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20년 넘으니까 성경책이 왜 이렇게 껍질이 막 빗가져가지고
1: 예, 예, 예. 예,
2: 예, 예. 예 그 교회에 앉아서 일어나면 그 자리에 막 껍질이 막 남아있더라고.
1: 예, 예, 예.
2: 그래서 아까 딱 들었는데 뭐 원하시는 선물을 주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1: 예, 예.
2: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보내봤습니다.
1: 아~
2: 성경책을 그었던 거.
1: 아, 선물 성경책.
2: 예,
1: 저희가 선물이 성경책은 없는데
2: 아~
1: 제가 어떻게든
2: 아~
1: 구해가지고 드릴게요.
2: 아, 아닙니다.
1: 성경책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드리고
0: 우와.
1: 다른 선물 아까 거기서 기억나는 거 어떤 거 드릴까요?
2: 아니요. 그러고는 선물은 뭔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 그럼 제가 빠르게 또 부릅니다.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냉면, 묵, 유산균, 김부각, 김치,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2: 뭐 어른들 뭐 할 수 있는 거 주면 좋겠는데?
1: 네?
2: 어른들 드실 수 있는 거라.
0: 어른들 드실 만한 거 추천.
1: 아, 아까 그 모친 어머니 드리려고요?
2: 예, 예, 어머니나 아버님 드리면 되니까.
0: 묵 같은 거 좋아하지 않으실까?
1: 묵 좋아하시겠다, 묵.
0: 네.
1: 도토리묵.
2: 예, 묵. 예, 예, 그럼
1: 도토리묵 어머니 드리고 본인은 또 뭐 하나 또 드릴게요.
2: 아, 예. 저는 게 안 씁니다.
1: 예.
0: 그래도 하나 더.
1: 네, 하나 더.
2: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른들 뭐, 그 뭐, 주시면 됩니다.
1: 제가 그러면은 견과 세트. 견과 아니, 세트 드릴게요.
2: 예. 네. 제가 한 대 더 받으면 다른 사람도 적게 받잖아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아, 아니, 충분히,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충분히 그렇게는 저희가 여유를
0: 해놨습니다. 모든 분에게 다 나눠드려요. 무교 방학분들은 아. 전부 나눠드립니다.
1: 그리고 사실은 이제 네, 우리 방학생 5222번님을 위한 선물이거든요.
2: 아.
1: 근데 오늘 이렇게 아,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렇게 주파수가 맞춰졌다는 거 하나님의 사인인데 오늘.
0: 와.
1: 예?
2: 아, 벌써 지난 주에 교회를 갔는데.
1: 예.
2: 목사님 그 주보에 마지막에
1: 네.
2: 오 신실하신 주 하는 그 찬송.
1: 찬송. 예, 예.
2: 예, 오 신실하신 주.
1: 예, 예.
2: 그 이래 보는데 이제 교회 마치고 집에 오는데
1: 예.
2: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우 그거를 자꾸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흘러나더라고요.
1: 그렇구나. 야 어떻게 아, 25년 만에 가셨는데.
0: 야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오,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1: 네네.
0: 홍해를 가르는 것만큼이나 대단한 일이 많아요.
1: 와, 와. 우리 오이버님 그
2: 30년?
1: 예 어머니 네. 말씀에 진짜 잘 순종하셨는데
0: 네.
1: 앞으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실 텐데 그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면은 이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
2: 요새 일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엄마가 고치니
1: 예. 예. 앞으로 이제
2: 예, 지금 너를 잘 되게 해주면
1: 예.
2: 네가 잘해서 잘 된 줄 아는 안다고.
1: 예.
2: 이제 교회 가서 갖고 꼬라져갖고 하나님한테 씨려야지.
1: 어.
2: 있다 하는 걸로
0: 어머니가 참 신실하시. 예.

0: 아이고, 참, 아,
1: 그래서
0: 바로 잘
1: 그래야지
0: 알고
1: 주인도 다
0: 계시네.
1: 풀린다 그렇게
0: 예.
1: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서 이제 아이고 무슨 그렇게
0: 와.
1: 말씀하시는데 가다
0: 예.
1: 싶어가지고 30 20년 30년 되는 것 같아요. 20살 조금 넘어서부터 안 가기 시작해라. 지금 내가 50노인데 그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갔는데 아우 지금 오는데 그게 생각이 나면 막 눈물이 그래 나더라고요.
0: 그랬구나, 예.
1: 혼자서 뭐할 정도로 눈물이
0: 자,
1: 나.
0: 우리 5222번님, 또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전화 연결을 해서 듣도록 할게요.
1: 아이고, 전화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0: 아무튼 방학 끝낸 거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가 또 연락
1: 아니,
0: 드리도록
1: 모르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0: 예.
1: 예,
0: 너무 감사해요. 오늘 진짜
1: 와.
0: 은혜 충만 부흥회네요. 부흥회.
1: 네, 아유,
0: 야,
1: 진짜.
0: 이 오신실하신 주. 이 왜냐면 제가 지금 마지막 한분좀더 해보려고. 오, 더 해보려고요?
1: 네.
0: 지금 한 번만 더 해보려고. 이분은 이제
1: 네.
0: 교회를 잘 나가게끔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리면 될것 같고.
1: 네, 6160, 끝번호 6160. 우리 한분 더. 6160, 끝번호 연결됐고요.
0: 자, 6160.
2: 연결이 되지 않아.
1: 에헤이.
0: 자, 이게 또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1: 한번 더. 우리 PD님은 한 명이라도 더
3: 네,
1: 복음 전하고
3: 맞아요.
1: 싶으셔서.
3: 지금
1: 아,
3: 얼마나 바삐.
1: 네.
0: 우리 방학생이 많아서요?
4: 여보세요?
0: 네, 아이고, 받아주셨네. 감사합니다. 6160번님.
4: 네, 안녕하세요.
0: 극동방송이에요.
4: 아, 안녕하세요.
0: 아까 방학이라고 보내신 분 맞죠?
4: 아, 네.
0: 몇년 방학이세요?
4: 네?
0: 몇년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거예요?
4: 아, 지금 1년 정도.
0: 1년 정도? 어느 지역이세요?
4: 여기 부천이고요.
0: 부천.
4: 네.
0: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4: 저희 신랑이 항상 이게 오가면서 들었는데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요. 같이 듣다가.
0: 같이 듣다가 지금도 신랑이 옆에 있어요?
4: 아, 저희 신랑 지금 저희가 할머니 화장터 갔다가요.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0: 남편은 교회를 잘 다니고 극동방송도 듣고 그러신 분이세요?
4: 네네.
0: 돌아가신 할머니도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고 권사님이셨고. 아, 그렇구나. 남편이 지금 옆에 1년 쉬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또 극동방송 자연스럽게 들어보라고 한것 같네요.
4: 그런 것 같아요.
1: 지혜로운 남편?
0: 네.
4: 아우, 지혜롭고 성실한 남편이시네요.
0: 그러니까.
1: 축복입니다.
0: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6160번님, 이 시간에 목사님 따라서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 네, 오늘 많이 문자 왔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연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계획입니다. 꼭 교회 가시면 좋겠고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4: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4: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4: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4: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4: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4: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4: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4: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4: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와,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남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샤워하겠네요.
4: 전혀 몰랐어요.
0: 이따가 남편 나오면 오늘 지금 있었던 일꼭좀 얘기해 주시고,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희가 방송 끝나고 선물은 여쭤볼게요. 본인 거 하나, 남편 거 하나, 두 개.
4: 감사합니다.
0: 예. 미리 축하드리고, 이번 주에 남편하고 이제 손잡고 부천에 있는 교회 가는 겁니다.
4: 알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너무 감사해요.
0: 네. 자,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그리고 또 고현 집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김희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5: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5: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3: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5: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3: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6: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암송의 영적 유익과 능력 시리즈 세 번째, 성경암송은 삶의 방향, 삶의 길을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암송의 능력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두 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암송은 죄를 이기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암송은 믿음을 견고케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암송은 삶의 방향을 인도한다. 인생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 언제 멈추고 언제 도전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내일은 막다른 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사람은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도 후회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만 합니까? 이 선택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한 구절 속에는 인생의 성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기고 암송에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05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밝은 가로등과 자동차 전조등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던 시대의 등불은 작은 기름등이었습니다. 멀리까지 환하게 비추지 못했습니다. 겨우 한두 서너 걸음을 비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신을 태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씩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알고 싶어합니다.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은 성공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한꺼번에 보여주시기보다도 우리 오늘 순종해야 될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 끝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날 필요한 만큼만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췄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발 앞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 작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8,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낳은 위대한 찬송가 작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찬송가에도 수십 편의 찬송이 실려 있습니다.

이 그리스비는 생후 얼마 되지 않아 시력을 잃었습니다. 평생 앞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 낯선 길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제 안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페니, 앞을 보지 못하는데 길을 다니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때 페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0: 그렇게 따라가면 결국 언제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암송드린 말씀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거창한 사건보다 수많은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정직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이처럼 우리 인생은 매일 수없이 많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무슨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경험을 말하고 이익을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는 주야로 묵상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넷째,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중요한 결정을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시작할지 고민했고, 어떤 분은 자녀의 진학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어떤 분은 직장을 옮길지, 이사를 갈지, 치료를 받을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때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정한 일은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보다 순종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내 생각만 따라간 결정은 종종 후회를 남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결국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언제나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셨고,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홍해 앞까지 인도하셨고, 사자 굴까지 여러분 인도하셨고, 십자가 길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패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쉬운 길, 이지웨이가 아니라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 베스트웨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믿습니다. 내 경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신뢰가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지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볼수 없었던 패닉 크로스비도 안내자의 손을 신뢰하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온전한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3-1004번, 653-1004번 여수 둔덕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다니엘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놓아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싸움의 현장을 소개하는 본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물고 물리는 싸움이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역사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 실제적인 국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바사와 헬라 제국을 등장을 예언합니다. 5절에서 19절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분쟁입니다. 20에서 45절 북방왕의 승리와 패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바사와 헬라의 발음과 세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사와 헬라의 등장이 부각되는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두 나라에 의하여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1절과 2절 바사와 헬라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 강한 왕이 나타날 것임을 예언합니다. 2절의 바사의 세 왕은 다음과 같습니다. BC 529년에서 522년에 캄비세스, BC 522년에서 521년에 스멜디스, BC 521년에서 486년에 다리오 하스타스피스입니다. 이상과 같은 말씀은 세상의 역사는 힘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장은 전쟁의 현장입니다. 본단락에서는 바사의 세 왕 이후에 나타나는 네 번째 왕이 힘에 의해 헬라국을 세운다는 사실과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3절의 능력이라는 점 등을 언급함으로써 세상의 원리를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세력에 의해 약한 자들은 정복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11장 5절에서 19절 남방왕과 북방왕의 갈등입니다. 본단락에서는 시야를 넓혀서 이후에 전개되는 전쟁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이전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동시에 구체적인 전쟁의 내용을 밝힘으로써 전쟁의 성격과 목적 등을 근본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남방왕과 북방왕 간의 첫 번째 전쟁을 묘사합니다. 10절에서 15절 이어지는 두 번째 전쟁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마지막 북방의 승리와 몰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과 시리아의 거듭되는 전쟁을 통해 본단락은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과 적그리스도의 끊임없는 핍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단락에서 나오는 남방의 왕들과 북방의 왕들의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성경 구절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5절 전반부의 애굽 왕조는 톨레미 1세, 통치기간은 BC 322년에서 285년, 6절의 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 BC 285년에서 246년, 7절에서 9절의 톨레미 3세, 유엘게테스, BC 246년에서 221년, 10절에서 12절 톨레미 4세, 필토, 파토르, BC 221년에서 203년, 14절에서 17절 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 BC 208년에서 181년, 25절에서 28절 톨레미 6세, 피토 메토르는 BC 181년에서 146년 후반부의 시리아 왕조는 셀류쿠스 1세 니카토르, BC 312년에서 280년 안티오코스 1세 소테르, BC 280년에서 261년 등입니다. 5절 남방왕 중에 강대한 점은 남방의 왕은 강하나 그보다 심히 강대한 왕이 이후에 등장하게 된다. 6절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맹량으로 강대국끼리의 협정은 서로의 힘을 인정하고 공존의 길을 택할 때 체결된다. 7절과 8절 남방왕의 침략으로 팽팽하던 힘의 균형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9절과 10절 북방의 침략으로 남방왕의 침략은 북방왕의 공격을 자초한다. 11절에서 15절 북방왕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물고 물리는 전쟁 속에서 북방왕은 결정적 승기를 잡게 된다. 16절에서 19절 북방왕의 승리와 몰락으로 남방왕을 물리침으로 통치권을 자제하게 된 북방왕은 잠시 동안 승리감을 누릴 것이나 결국 망하게 된다. 마지막 왕의 모습입니다. 11장 20절에서 45절, 20절에서 24절 북방의 성공, 25절에서 28절 남방왕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36절에서 39절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모습, 40에서 45절 마지막 성공과 실패, 중심적인 내용에 의한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들은 이 세상의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알고 영적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둘째, 세상의 세력은 종말이 있다. 셋째,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동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시편 2편은 예상 밖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하나님께 맞서 일어섭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반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인간의 오래된 교만이 담긴 선언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합니다. 돈과 성공이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권력과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시편은 그것이 헛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세상의 반역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찬양의 그늘 밑에서 쉬어가는 시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나는 예수 따라가는 민호기의 찬양과 아이노스 합창단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했습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무엔의 찬양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국립합창단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누스 이동영과 김윤희의 갈보리 산 위에 찬송 함께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나라가 흥망하고 권력이 바뀌며 사람들의 가치관도 시대마다 달라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고 권력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으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왕좌는 비어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여수 성동교회 노미진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디모데전서 3장

0: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성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공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하신 하나님, 2026 나라사랑축제를 전남 동부 땅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남 동부지역 교회들과 성도들,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대상자들과 많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지역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결단하여 훗날 이 나라를 위한 믿음의 사랑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700명의 합창단 단원, 어린이들의 건강, 안전, 마음, 가정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번 공연으로 더욱 믿음의 군사로 잘 훈련되어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A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축제를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순복음예수교회는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전도활성화 프로젝트팀 대표 부곡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와 경기지부장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를 모시고 전도활성화 프로젝트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현장 중심 전도훈련을 통해 누구나 쉽고 행복하게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을 강의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010-4945-9223번, 4945-92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3536, 9954-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0: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선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며,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녹후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늘 부른 초장. 늘 부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자. 아멘. 예, 사람들은요,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 또 그런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그리고 시편 또 23편 이런 경우는요 가장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픈 일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을 줍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왕 여호와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항상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고 바라기 보기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잠든 밤, 깊이 잠든 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홀로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나를 주목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아픈 일을 당해서도 그분 안에서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깊이 편안히 잠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 시편의 주인공 역시도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자신을 도와줄 대상으로 사람을 선택하지를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눈을 들고 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만이 진정한 도움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나를 전적으로 사랑함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도 살면서요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봤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들 잠깐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요? 빚진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도와주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도 가볍고 즐겁지요. 그러나 도움 받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그리고 돈으로 힘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문제들도 참 많이 생기지요. 죽기 전까지 점점 도움이 더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어릴 때도 도움이 필요하고 어릴 때일수록 약할수록 손이 많이 가지요.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을수록 또 손이 많이 가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게 인간입니다. 오래 산 만큼 문제도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거기다가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을 나 대신 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도 도움이 절실했던 그 지난날을 돌아보면서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확실하고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기대지를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아무리 커도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도움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 인간도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 역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언젠가는 자기 자신도 떠나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에 비하면요 인간의 도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삶에서 경험한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도요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요 복음을 전한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정착하게 된 것도 내가 믿음이 자라게 된 것도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요 여러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유로의 사람, 도움의 손길을 펴준 사람, 각종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도 붙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때와 상황에 맞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용기가 생겨납니다. 담대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주변에 내 옆에 아빠가 계시면 내 옆에 아빠만 있으면 내 옆에 엄마만 있으면 그냥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요. 그렇듯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듯이요. 아무리 작은 아이가 작다 할지라도요. 작은 아이는 어린 아이일수록요. 엄마 품에 안기면요. 주변에서 난리가 나도요. 주변에 폭탄이 떨어져도 그 아이는 그냥 그렇게 잠이 들고 엄마 품에서 그냥 잠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실감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신다는 말인가. 그 벅찬 감격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창조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의 부제를 보면요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몰려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매우 힘들고 위험했습니다. 다들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길가에서 잠자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도둑들과 강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지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이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이전에 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왜 징계합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는 거지요. 그래야 너희들이 내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귀환은 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 돌아올 때에 율법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754명이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그때 기록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요 총애하던 에스라에게 귀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다른 것은 구했습니다만 구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다 구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를 지켜줄 군인들, 경비병들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요, 15,000km나 됩니다. 15,000km. 여기서 서울까지 1,000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15,000km, 15배가 되는 거리지요. 그들이 약 4개월에 걸쳐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도 험한 길입니다. 많은 강도들이 있습니다. 도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한 것들을 다 그들이 받았습니다. 금과 은과 값비싼 물건들, 그것을 다 받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소문을 듣고 도둑들, 강도들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지켜줄 경비병도 한 명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도 대단히 험합니다. 그 광야 길도 걸어가야 되지요. 너무나도 힘겨운 세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구한 것은요, 경비병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돌아가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린 자녀들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무방비 상태로 길을 떠났습니다. 도중에 도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고 에스라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넉 달 동안을 걸어서 드디어 저 멀리 성전이 눈앞에 들어왔을 때에, 저 멀리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눈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한 산을 정복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상에 올라가고 나면요, 그 기쁨, 그 감격, 그 환희가 크잖아요. 그 보람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무려 그 4개월 동안 그 멀고 험한 길 걸어서 그 앞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이제 자신들이 예배할 그 성전이 눈앞에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에스라는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은 그 성도들의 찬송입니다. 그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험한 광야와 산을 넘은 그 사람들의 살아있는 간증이었던 겁니다. 거친 땅에 텐트를 쳐야 했고요. 위험한 그곳에서 야영을 해야 했고, 그래도 눈을 뜨고 있을 때는 그래도 방비라도 하지요. 대비라도 하지요. 그러나 텐트를 치고 밤에 잠을 잘 때는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요, 평안히 잠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고 밤에 달도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그 뜨거운 태양, 그리고 밤에 추위, 그리고 밤에 위협하는 그 도적대들, 그 강도들, 살인적인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낮에 해는 이해가 되는데 밤에 달은 우리를 어떻게 해친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밤에 달은 다른 인간의 뇌를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뇌를 상하게 하는 그 달의 그 힘도, 그 힘에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낮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늘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칠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실로 힘이 듭니다. 참 힘들지요. 요즘엔 거기다가 더위까지 찾아와가지고 더 힘들잖아요. 예, 낮에 숨쉬는 것도 참 힘들 만큼 그렇게 참 많이 덥습니다. 비도 안 와요. 비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렇게 쏟아지더니 또 비도 안 오고요. 참 덥지요. 예, 더위 가운데서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광야 같은 길을 건너라면요, 숨이 차고 때로는 애가 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그 멀고 험한 여정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요, 오늘 힘들고 험한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그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8장 14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들이 거미줄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게 거미줄 같다. 시편 147편 3절에서는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점쟁이들 말하죠.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들을 만나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그 귀인들 의지하지 말라. 거기다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도 죽음이, 그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도 죽는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고 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나면 그가 말했던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반도 인간도요 그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도 그분은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분의 능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도요 그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인생도 감당하기 버거운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만 해도 감당하기 버겁고 나에게 있는 문제 감당하는 것도 해결한 것도 버거운데 남들 옆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요 참 부담스럽지요. 그게 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냥 표시 안 낼 뿐이지 다 부담스러워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진정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배경도 실력도 건강도 지혜도 없어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둠이 물러가고 눈물이 그치고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절망이었는데 여호와께로 눈을 뜨는 그 순간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절부터 8절까지는요 길을 떠나는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너의 출입을,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가 누구든지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요 여행길도 그리고 인생길에도요 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행도 어디로 가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여행해 보세요. 그 여행이 무슨 즐겁겠습니까? 계속 부담스러운데. 그냥 좋은 사람하고 함께 가면요 그냥 어디를 가도 좋은 거예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느껴지는 그 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전적으로 돌아봐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이라 인생길이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짐을 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도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남을 이렇게 자신 있게 축복하며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인생길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험합니다. 인생길은 험해서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1977년도에 세계에서 8번째로 우리나라 등반대가 에베레스트산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때 대단한 뉴스거리가 됐지요. 세계 8번째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했다. 그때 그 등반대의 대장이 김영도라고 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김영도 장로님이 그 등반 대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에베레스트산 밑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또 그들이 함께 올라가지요.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또 쉬다가 또 캠프를 치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몇 단계에 걸쳐서 이제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산을 정복해 나가지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정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등반대원들이 실패를 하고 죽게 되지요. 왜요? 그 높은 산이다 보니까 일기가 고르질 않습니다. 언제 산사태가, 눈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고 기상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원들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텐트를 치고 이제 마지막 단계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산소가 너무 희박하니까 혼자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숨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숨을 쉬는데 올라가는 중에는 산소통이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산소통을 꺼내가지고 이제 짊어지고 점검을 하는데 조절장치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산소통이 조절장치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미리 점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올라온 거 책임이 크지요. 그러면서 그가 몇 걸음을 거기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 두 발을 뛰고 있는데요, 발 밑에 뭔가 탁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그것을 파보았습니다. 얼어붙은 단계가 열심히 파보았죠. 눈이 생각 봤더니 거기에 미 항공 우주국 나사 마크가 찍힌 산소통이 12개가 거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다가 거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죠. 내려올 때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짐만 되니까 거기에 묻어두고 내려온 겁니다. 거기 두고 내려온 것이 그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꺼내보니까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고 그 산소통을 메고 결국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김영도 장로님의 부인이 그 시각에 시편 121편을 펴놓고 묵상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등반대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 속에요, 1절부터 8절까지 짧은 시 속에 지킨다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지킨다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모든 환난과 일상까지도 다 지켜주시겠다. 인간은 변덕이 많아서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영원하고요.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요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것을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함께 읽었던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내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늘이 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 말이죠. 아버지의 그늘, 엄마의 그늘, 부모의 그늘이란 말 하잖아요. 그런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도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내 능력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오른쪽. 밤에 낮에 뜨거운 열기와 밤에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도적대들로부터, 강도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일상의 모든 걸음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전적으로 전인적으로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영로 가족 여러분, 세상이 거칠고 험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힘이 듭니다. 왜요? 세상은 말씀과 거꾸로 반대로 가기 때문에요. 예배하러 오는 과정도 참 힘이 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배하러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참 많은 것이 살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힘들고 참 감당하기 벅찬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역,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 일생에요, 내 인생길에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늘 함께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지키신다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켜주십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요. 매일매 순간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전과 평안을 누리며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오늘 시편 21편 120편 이 찬송,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434 여수 수정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하신 하나님, 2026 나라사랑 축제를 전남 동부 땅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남 동부지역 교회들과 성도들,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대상자들과 많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지역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결단하여 훗날 이 나라를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700명의 합창단 단원, 어린이들의 건강, 안전, 마음, 가정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번 공연으로 더욱 믿음의 군사로 잘 훈련되어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0: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고 또 분명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8월 한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뜨거운 달인데요. 날씨는 덥지만 8월 새 한 달도 하늘 백성으로 기쁨과 감사 또 찬양이 우리 입술에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 영혼의 냉수 한 잔과 같은 그런 시원함이 있는 복된 시간으로 꾸며드립니다.

건데 어떨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이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리고 김현진의 음성이었죠.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들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기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어제는 여수와 순천이 39도를 찍는 아주 기록적인 날씨였는데요. 뜨거운 날씨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또 평안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충만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곡의 찬양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시와 그림의 난 예수가 좋다오, 그리고 실로암 피아 워십의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은 문용택의 음성이었습니다. 십자가, 이렇게 세곡 보내드렸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0: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드라마로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이야기. 오늘은 한 알의 밀알이 된 사람들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어제 이어서 소래의 맥켄지 무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함께하시죠.
1: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한 알의 밀알이 된 사람들, 맥켄지의 무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맥킨지가 소래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그의 3월 24일자 일기에는 소래 교회에 1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돼 있다. 함께 직접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한 교인들은 아이들까지 총 출동해 교회터에 흙을 쌓고 나무를 세워나간다.
2: 아니, 선교사님, 흙을 벽에 바르셔야지. 왜 얼굴을 바르셨어요?
3: 예? 제 얼굴에 묻었어요?
4: 선교사님! 얼굴에 빠진 사람 같아요.
3: 그래?
2: 아니, 잠시만요. 제가 좀 닦아드릴게요.
5: 괜찮습니다. 일하다 보면 다 그렇죠.
2: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체면 다 구겨지십니다.
5: 체면이요? 처음 여기 온 날 갯벌에서 이미 다 구겨졌어요.
2: 예?
5: 아, 자, 이 손바닥 자국은 주님이 우리 손을 통해 일하셨다는 표시입니다.
4: 아, 선교사님, 나도 할래요.
6: 나도.
4: 이거 우리 교회야.
7: 어? 놀기만 한 사람은 찍으면 안 되는데.
4: 아니에요. 저 이거 옮겼어요.
6: 언제?
4: 아까 옮겼어요.
1: 흙먼지가 날리고 땀이 흐르고 아이들과 장난치며 웃던 중 맥켄지가 가슴을 부여잡고 기침을 하다 넘어진다. 아이들은 장난인 줄 알고 맥켄지 위로 올라타며 즐거워한다.
2: 자, 그만. 이제 저쪽 가서 손 씻고 오너라.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5: 이렇게 사랑받는 선교사도 흔치 않겠죠?
2: 아, 이제 일어나시죠.
5: 아, 잠시만요. 숨 좀 돌리고요.
8: 잠도 못 드시고 일만 하시네. 이리 와서 과일 좀 드세요.
2: 네, 이제 갑니다.
1: 서경조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맥킨지. 서경조는 웃고 있지만 걱정의 눈빛이 가득하다.
2: 선교사님, 많이 안 좋으신 거 압니다. 낯선 음식, 날씨, 그리고 고된 일.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5: 그럼 이제 떠나도 되겠습니까?
2: 예? 떠나시려고요?
5: 아니요. 끝까지 함께 해야죠. 그런데 이 몸이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으니까요.
2: 에이, 선교사님도 참.
5: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자, 과일 드시러 갑시다.
2: 네!
1: 서경조는 말없이 맥켄지를 바라본다. 그날 밤 교회터 옆 작은 평상. 맥켄지와 서경조는 허름한 등불 아래 마주 앉아 보리차를 마신다. 두 사람 사이로 별들이 반짝인다.

0: 이미 몇 번이나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1: 에? 선교사님도요?
0: 완벽한 사람이라서 선교사가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죄와 상처들이 남아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전에 아픈 사람들을 돌본 적이 있어요.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였죠. 처음엔 너무 기뻤어요.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로 손을 다쳤어요. 치료에 실수가 잦자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어떤 생각이요?
0: 아무리 돌봐도 고마움 없는 사람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역정을 내는 저 사람들을 위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왜 저들의 고통까지 짊어져야 하냐? 그렇게 따졌죠. 그때 알았어요. 내 안에 누구보다 깊은 이기심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는 걸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저는 저 자신을 먼저 지키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죄책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지도 모르겠네요.
1: 아니, 늘 웃으시고 밝은 모습만 봐서 비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어요.
0: 아, 어떤 뜻인지 압니다.
2: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맥킨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살짝 웃는다.
0: 두렵지만 저 아이들 웃음소리만큼은 끝까지 지켜야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 꼭 붙들려야 합니다.
1: 놀랍네요. 선교사님도 저처럼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군요.
0: 이런 이야기 오늘 처음 하네요.
1: 정말요?
0: 네. 오늘은 꼭 얘기를 해야만 할 것 같아서요.
1: 그런데 신기하게 선교사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0: 복음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만 붙드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힘도 없는 사람들, 저나 형제님 같은 사람들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 대신 붙드시는 거예요. 갯벌에서 넘어질 때마다 형제님이 늘 일으켜주시는 것처럼.
1: 아이, 그렇군요.
0: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저 어린아이들과 형제님의 손이 있기 때문이죠.
3: 저도 그 손을 꼭 붙들겠습니다.
2: 두 사람 밤하늘을 함께 바라본다. 멀리 조금씩 완성되어져가는 교회 흙벽이 달빛 아래 아름답게 서있다. 풀벌레 소리 사이사이 멀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0: 다음날 아침 예배당 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고 음식을 나르는 손길로 분주하다. 아이들은 흙벽에 남긴 자기 손도장을 자랑하고 있다.
1: 선배님, 이거 제가 남긴 거예요.
2: 어, 그래? 그럼 내 손도장은 어디 있을까?
1: 여기요, 여기.
2: 자, 그럼 이 교회는 누가 만든 교회지?
1: 우리요.
2: 그럼 누구의 교회일까?
1: 우리 교회요.
3: 주님의 교회입니다.
2: 맞아요, 우리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4: 선교사님, 찰떡 드셔보셨어요? 자자자, 얼른 드셔보세요.
2: 어, 이거 젤리 같은데요? 이름이 뭐라고요?
4: 찹쌀떡.
2: 찹쌀떡? 아, 어려워요.
0: 그때 고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동학군들의 행군 소리가 들려온다.
4: 아이고, 큰일이네. 전...

0: 한친 날에 재뿌리게 생겼네.
1: 그런데 맥켄지 선교사는 동학군들에게 손짓하며 물과 음식을 건넨다.
2: 어, 자 받아요. 우리도 좀 전에 먹기 시작했어요. 아직 따뜻합니다.
3: 교회는 이제 다 지은 거요?
4: 네, 저기 선두장 봐요. 아이들까지 다 함께 지었습니다.
3: 선교사님도?
2: 여기, 내 선도장.
3: 고맙습니다.
4: 야, 음식 가져갈게! 어, 얼른 내줘! 얼른 내줘! 배고파!
0: 웬일이래? 쑥대밭으로 만들 줄 알았더니.
2: 자, 이 기쁜 날 제가 대표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도 같은 하늘 아래 서로 손 내밀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마을이 서로의 손을 붙드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4: 아이, 선교사님, 이런 날도 옵니다. 함께 살아가는 기쁨,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2: 아멘, 아멘입니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 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한 알의 밀알이 된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소래의 맥켄지 무덤. 출연 임황건, 최웅, 이은영, 유춘희, 김효섭,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some summer special.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 나라사랑축제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9일이 남았습니다. 네, 10일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 본 행사가 7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식전 행사가 7시에 시작이 되고요. 행사장이 6시

6시 반에 오픈이 됩니다. 선착순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일찍 오셔서 좋은 자리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6시 이전에 오셔서 좀 여유 있게 오셔서 행사장에 일찍 들어오셔서 좀 시원하게 계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일찍 서두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또 주변에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신청하실 수 있도록 좀 권면해 주시고요. 함께 가서 우리 함께 좋은 공연 보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축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계속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여전히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사랑 축제 실황 가운데서 또한곡 준비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메들리로 함께 하실게요.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94강 한국교회 성경신학의 스승 박윤선 박사의 생애와 사상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신앙 유산을 한국 장로교회에 정착시킨 분은 박윤선 박사죠. 1905년 12월 11일 평북 철산군의 한 농부의 이남 삼녀 중 장녀로 출생하지요. 서당 교육을 받고 사서상경 안성하고 한시에 능통합니다. 18세 소년 시절에 신학문을 공부하기 위하여 대동학교 6학년에 편입받고 1년 만에 최우등 졸업하며 1927년 23세의 나이로 신성중학교 졸업하고 평양 숭실대학에 입학하여 4년 후 27세의 대학을 졸업하고 1931년 평양신학교에 진학합니다. 그 시대 평양신학 교수는 마포사멸, 나부열, 이눌서, 어도만, 각알련, 왕길지, 선교사와 한국인 남궁혁, 이성희, 박영룡 교수입니다. 박윤선 박사 해곡에 의하면 외국 선교사들은 전문적인 신학자라기보다는 정통신학과 인격적으로 덕망 있는 겸손한 신앙의 스승이고 학문적으로 유익한 은사는 변증학, 조직신학의 박영룡 박사입니다. 평양신학 졸업하고 도미 유학하여 웨스트민스 신학교에 신학석사학위 받고 귀국합니다. 2년 정도 평양신학에서 성경 원어를 강의하고 그리고 1938년 8월 다시 웨스트민스 신학교 유학 가서 1년 정도 벤틸 교수의 지도를 받습니다. 1939년 동경에 잠시 머물다가 1940년 3월 귀국하고 봉청로에 목사 임직을 받습니다. 신사 참배 탄압을 피해서 만주 봉천신학교에서 은사이신 박영룡 박사와 함께 교수 사역을 했고 해방에 되자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고신교단 설립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하란자유대학에 유학을 가서 뒤늦게 박사 논문 지풀하다가 사모님의 불의의 사고로 소천하자 귀국하고 그래서 신구약 66권 정권주석을 집필했습니다. 종해신학교 학장, 합동신학교 설립교장으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주향교회 라양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공적 생애를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3년여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 예수님은 대중, 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때로는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공생애 후반 사역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대중과 군중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던 일들을 이제는 소수의 제자들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천국 복음을 심화 있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소위 다락방의 강론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천국 복음에 대한 집중적인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과정 중에 이 다락방의 강론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의 제자들은 깊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조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잘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들의 질문을 보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는데 도대체 그 가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가는 길이 어디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단순한 한 사람의 궁금함의 질문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살며 어느 때가 이르러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나의 길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나의 길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나는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길에 대한 질문은 우리 인류 사이에 수없이 던져지는 지금 이 순간도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베드로의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가는 길이 어딥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의 질문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제자들은 깨달아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이 물음 앞에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가는 길에 대한 물음을 묻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분이 우리 인생길의 해답이요, 우리 인생길의 목적이요, 우리 인생길의 동행자임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 도마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겠다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실 수 없겠습니까? 어쩌면 이 도마의 질문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대단히 중요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도마의 질문, 그렇게 비상식적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대단히 궁금했고 또 알고 싶었던 베드로의 이 도마의 궁금증, 거기에 도마의 질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 신앙인들이나 우리 모두가 대단히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도마의 그 질문 속에 우리들의 질문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넘어 그분은 하나님 본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뒤이어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고, 너희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너희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이 있다. 첫째는 너희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고 살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예수님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행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실 나를 앞에 놔둔 상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꾸만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시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들을 예표하시지, 제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 놀라웠고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셔도, 아니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리시면 누가 그것을 지킵니까? 누가 그것을 이루어줍니까? 라는 불안이 그들 제자들 속에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이걸 이룬단 말인가?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로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후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요, 우리의 변호자요, 우리의 상담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면 이 존재는 누구란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도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존재란 말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약속하신 그 보혜사는 영으로 오신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요청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요청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요청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쏭달쏭하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삼위일체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능은 같은데 인격이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어로 표현한 이 말조차도 실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걸 이해해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성경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고 오직 성경의 전체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능은 같은데 인격이 다른 존재,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33년의 땅 위의 삶을 사시며 사람들과 보이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골고다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부활 사건을

앞에 놔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고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인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어느 제자가 이 말을 이해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떠나시겠다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데, 그 보혜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 제자들이 또 다른 보혜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또 다른 보혜사의 존재,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그 삶을 다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바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와 영원한 존재가 될까요? 아니,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갈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을 우리는 아주 단단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붙잡고 그것들을 마치 영혼이다와 함께 있을 것처럼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 얼마 전 일본에서 강도 7을 넘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지진 앞에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 인간들은 가장 안전하다 느낄 때가 흔들리지 않는 땅 위에 두 발을 대고 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발이 땅에 떨어지면 불안하고 불안전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두 발이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어디에 있으면 불안하고 현기증 나고 그래요. 두 발이 땅에 딱 박고 있을 때, 아우, 이제 살았다, 이제 안전하다 느끼는 거거든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땅이 어느 날 흔들려 갈라진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각은 없고 지식이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집, 우리 땅 절대 갈라지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거야. 그러나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자빠지지 아니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갈 거야 그러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내 믿음을 굳게 신뢰하고, 그래, 나는 믿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거야.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앞에 흔들림이 다가옵니다. 그 흔들림 앞에 속수무책 무너지는 내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너무나 마음의 곤고함을 느낍니다. 내가 그렇게 굳게 믿었던 내 믿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을 성경에서 만나면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대부분의 성경에 소개되는 많은 사람들은 다 이 흔들림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 어떤 이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떨어져버린 자가 있고,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 다시 더 우리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계기로 삼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오히려 더 신뢰하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인생의 욕망 앞에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 베드로는 두려움 앞에 흔들렸습니다. 도마는 의심 앞에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흔들림에서 무너지고 절망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흔들림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만이 나를 의지하고 내 신념과 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만이 내 믿음 앞에서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 흔들림 앞에서 일어나 주님 사명 붙잡고 일어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합한 자가 되었고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땅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주를 의심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죽음으로 순교하기까지 예수 복음 위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인생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내 믿음의 길의 여정에 흔들림이 있었고 흔들림이 찾아오고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흔들림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흔들림을 우리는 절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며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그 흔들림 속에서 변치 아니하시는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오히려 나를 다시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걸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능력임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십시오. 내 인생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여정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등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할까요? 왜 세상은 보혜사 성령을 알지 못할까요? 그들 안에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 곧 성령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자들은 생명,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고 숨쉰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자들,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 곧 성령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그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를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주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념이 있고 우리가 의지가 있고 우리가 배움이 있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너에게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존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 거기에 보혜사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냐시는 영,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보혜사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영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보혜사 거룩한 성령의 영이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19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많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보지 못하게,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 너희 안에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말하고 있는 여러분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그들이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재하는 그분처럼 바라보고 기뻐하는 여러분을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리의 영이신 그분, 영으로 다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세상 앞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으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순간순간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구나,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구나, 지금 이 자리 예배 속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는 그날에 아버지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보게 해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존재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거짓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0: 예배드리든지 간에 그 모든 예배의 현장 앞에서 느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여 내 입술의 찬양 중에 거하시고 내 입술의 기도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신뢰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주향교회 나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83-8471번 061-683-8471번 여수주향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명쯤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려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거대한 바위 절벽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 절벽 동굴을 지옥의 문이라고 부르면서 헬라 신화의 자연과 풍요의 신인 판을 섬겼습니다. 또한 그곳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자 신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로마 제국 권력과 황제 숭배의 거점이기도 했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목숨을 건 고백을 하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주라는 칭호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공식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거점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를 주 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법 기준에서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인데요. 즉각적인 처형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질문은 세상 권력과 우상이 지배하는 이 현장 한복판에서 너희는 누구를 진짜 주님으로 섬기겠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의 리더인 베드로를 통로로 삼아 제자단 전체가 받아들여야 할 정체성과 기준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0: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썸머 스페셜로 진행되는 극동방송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1: GPS가 연결됐습니다.
2: 시원하고 재밌는 곳 찾아줘.
1: 추천 경로로 이동합니다.
2: 가는 동안 들을 여름 노래 틀어줘.
1: 바다가 생각나는 노래 틀어드릴게요.

0: 아, 도착했나? 뭐야? 여긴 어디야?
1: 시원하고 즐거운 찬양을 들려드리는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말씀하는데요. 베드로가 당시 갖고 있던 개인적인 영적 역량으로는 그런 온전한 고백을 스스로 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명 정도로만 이해하던 시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메시아라는 사실은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아직 성령을 체험하기 전이었던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바란 메시아는 영적 구원자라기보다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정치적, 물리적으로 해방시켜줄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한 직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며 예수님을 막아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호된 책망을 듣게 되는데요. 이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참된 영적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진리를 순간적으로 드러내신 은혜와 계시의 사건이었던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야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완전한 신앙인으로 변화하는데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보다 입술로 먼저 고백하게 하신 후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도 하십니다. 아직 내 믿음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부족함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입술로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인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게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이사야 제41장
2: 좀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총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경미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경미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0: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향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1: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혀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2: 제42장.
0: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1: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0: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0: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1: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0: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2: 제43장
0: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1: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0: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0: 하나님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1: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0: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측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2: 제44장.
0: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술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1: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0: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1: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0: 먹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1: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0: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1: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진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2: 제45장
0: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1: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0: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듣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 진적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있을 진적
1: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0: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1: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0: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2: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3: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라는 말씀에 순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들고 시작하셨나요?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 오늘 안에 꼭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 사실 그런 것들이 늘 우리 마음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서를 바꿔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순서의 재배치가 우리의 하루의 무게를 또 중심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다시 정돈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함은진이 부른 주님 앞에 섭니다. 띄워드렸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걱정이 앞섰던 순간이 있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배치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드리는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오베시 부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워십 뮤직 메이커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띄워드릴게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기다려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 실시간 채팅창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그리고 사연 기다릴게요.

브릿지 임팩트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마커스 오십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오늘 이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말할 때 마땅한 단어를 찾지 못하면 몸짓과 표정을 섞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직 말로 표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생각, 그리고 이성에 역사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힘과 위로가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 메들리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송 듣기 전에 먼저 들으신 찬양들은요. 옹기장이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이어서 브라이언 덕슨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영어 찬양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형성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찬양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내주실 또 사연들과 함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가 오늘도 열려 있고요. 먼저 들어온 신청 찬양이 또 있습니다. 3636번님께서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잘 듣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듣고 싶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셨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청해주신 찬양 이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 이어서 이상현의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들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 가면 찬송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손재석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9909번님께서 아들이 고향에 있는 구사단 백마부대로 입대했습니다.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었으나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통화로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부디 군에서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다시 예수님 만나는 만남의 기적이 있어지길 기도합니다. 좋은 상사 만나고 좋은 멘토 만나서 사회에 있을 때보다 몸, 정신 다 건강해져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백마부대 훈련병 김준성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 글자 하나하나에 정말 녹아져 있어서요. 저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자를 읽었는데요. 지금 9909번님께서 보내주신 이 문자가 다 응답이 될줄 믿습니다. 제가 또 군부대 사역 다녀보니까 이렇게 믿음 있는 좋은 상사분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기도 제목들, 신청 찬양 기다리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이어 듣고 오시죠.

앞서 들으신 두 곡은 나무에네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스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도 띄워드렸어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영혼을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풍성한 찬양 들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첫인상 콘크리트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의 첫인상이 불과 5초 만에 결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진 5분간의 대화를 통해서 나머지 인상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짧으면 5초, 길면 5분 안에 결정되는 첫인상이 다시 바뀌려면 무려 40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 외에는 40시간씩 교제를 나눌 사이는 흔치 않지요. 그런 이유로 첫인상은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관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미지 컨설턴트 메리 미첼은요, 두 번의 기회가 없으니까 첫인상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세상에 어떻게 비추어지느냐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주님에 대한 첫 인상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혜롭게 말을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며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이미지의 크리스찬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일요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게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곧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존 모헨의 I Offer My Life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하면 뭔가 큰 결심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이미 받은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건강도 따지고 보면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 드린다는 건 내 걸 내놓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잘난 무언가를 만들어 바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 있는 자유의 그대를 향한, 소망의 바다의 난 여호와로, 강명식의 그는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담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Let It Rain, 타샤 콥스 레오나드의 No Longer Slaves, 브룩 리거트우드와 패션이 함께한 Garment of Prais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가끔 오늘 하루 뭐 했나 싶어요.

때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간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평범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밥 차리고 일하고 사람들 챙기고 맡은 자리 지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루를 사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별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신 분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주의 나라, Still Praise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Anointing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현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 그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충성의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는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우리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가 골고루 우리 삶에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광야를 지나며 희즈윌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달빛마을 짐리의 주가 일하시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주가 일하심을 보는 것도 또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변함이 없고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묵묵히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발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선고표 유료문자로 보내주시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 온전한 열매, 충성을 맺고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열매는 각각의 열매가 아닌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맡은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충성, 바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별그대 여러분이 맺는 충성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0: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다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신실하게 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교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라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1: 내일은 난 몰라요.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부러우면 진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 말처럼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시간 같이 공부했는데 시험 결과가 다를 때, 가정의 환경이나 누군가의 부러운

성격과 외모까지 누군가를 향한 비교는 부러움을 넘어 시기와 질투 속에서 불행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또 그 진실 앞에서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예수진의 난 믿어요 예수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옹기장의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류수영의 내 진정 사모하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팀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니스 게인지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일디보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 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곡으로 플리버 월십의 내 맘이 한 노래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새벽 예배 들려드릴게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영준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면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거든요. 구원함의 은혜를 입고 이전과는 다른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변했다.

태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태도나 삶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 죽음 이후의 삶도 180도로 바뀌잖아요. 영원히 죽을 삶을 선택한 것이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일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내 모든 삶을 180도로 바꿔버리는, 정반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선택하며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 이 구원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전과 180도 다른 정반대의 삶, 죽음으로 귀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대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는 지금부터 내 것, 또 여러분의 것이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의 은혜를 입고 이전과는 다른 삶, 희망과 꿈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6887 성도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북녘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꼭 살아보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주님의 자녀분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님을 믿고 결단하는 그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 우리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AM 1188kHz 극동방송 AM과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이 시간 만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귀한 찬양과 함께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은 현재 핵 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궁핍한 재정을 보충하고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군 병력을 파병하는 등 외화벌이에 나섰지만 그 이전부터 전통적인 방법과 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력 수출인데요. 러시아 벌목공 수출뿐만 아니라 건설 근로자를 파견하고 또 중국에는 방직 공장이나 수산물 가공 공장, 식료품 공장 등에 값싼 북한 인력을 대거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북한 노동자는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 코로나 이전에는 유럽의 몰타나 아프리카 국가까지 진출하기도 했었는데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된 노동력 수출.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보다 질을 따지며 값싼 노동력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한 후 생산된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까지 따지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그 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외화벌이에 대한 정책을 왜 변경한 걸까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노동력을 수출해야만 외화를 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파견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파악되었습니다.
0: 예.
1: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예. 자, 북한에서 무조건 이 노동자들을 해외로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익성을 엄밀히 검토하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 허가권을 전면 회수하고 네. 기존의 계약의 수익성을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네.
1: 앞으로는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과 해외 고용 회사의 수익까지 따져서 국가가 충분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계약에만 인력 파견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0: 네. 최근에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채용이 임금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NK 뉴스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오렌부르크 시는 지난해 환경미화

0: 대화 등 공공 업무에 북한 노동자들을 투입하려고 했으나 임금 문제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1: 예.
0: 시가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은 월 5만 5천 루블, 약 715달러였지만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구한 금액은 이보다 두세 배 높았다고 합니다.
1: 네.
0: 이것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바가지 전술이 아니라 수익성 중심의 정책 변화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1: 예. 그런데 또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도 재점검한다고요?
0: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도 재점검한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 이후에 기존에 발급했던 해외 인력 파견 허가권, 이른바 와크를 사실상 전면 회수했다고 합니다.
1: 예.
0: 여기서 와크는 북한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무역 사업을 하거나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여하는 허가권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해외의 거래 기반을 확보한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현지 중개업자나 고용주와 먼저 협상 계약한 뒤에 북한에서 노동자를 모집해 파견하는 형식이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새 방침이 내려진 뒤에는 기존의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노동자를 파견해온 회사도 중앙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네. 자, 지난 2026년 2월에 열렸던 9차 당대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발표됐었죠?
0: 예,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2025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정에서 대외 경제 관련 단위에 포치한 이후에 2026년 2월 9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를 구체적인 집행 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북한 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해외 파견 기관이나 현지 책임자가 국가에 충분한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적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1: 네.
0: 이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 국가가 요구하는 몫이 나오지 않는다면 안 보내도 된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해외 노동자 파견 계약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파견 기관의 운영비, 또 현지 책임자의 체류비, 노동자의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작업복 구입비, 장비 구입비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합니다.
1: 예.
0: 여기에 당국에 납부해야 되는 국가 계획분과 각종 외화 과제도 함께 고려하여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1: 예. 자,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좀 분석과 정리 부탁드립니다.
0: 네,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 경제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수익 비중을 알수 있는 통계는 정확한 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유명한 러시아 벌목공, 1990년대도 있었죠.
1: 네.
0: 러시아 벌목공부터 외화벌이 일꾼을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많이 파견해서 많이 벌자는 기조였다면 이제는 계약의 질을 따져보는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1: 예.
0: 신규 계약건만이 아니라 기존 계약까지 재심사한다고 하니까 아주 큰 변화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건은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만이 아니라 체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는 대방과 쓴 계약서 한 장만 들이민다고 와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또 원료가 어디서 들어오고 또 조선 노동자가 무엇을 만들며 그 물건이 몇 차례 가공되어서 어느 나라 어느 회사로 나가는지까지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얼마에 팔리는지 밝히라고 하는데요. 이는 대방이 큰 돈을 벌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겐 조금 주지 않나라는 것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제품에 부가가치까지 따져서
1: 네.
0: 노동의 대가를 책정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 측 책임자들이 실제 계약 금액을 축소 보고하거나 중간 차액을 나눠 갖는 형식을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북한 당국이 해외벌이 사업을 체계화하는 것은 좋은데 체계화의 목표에 노동자의 인권이나 임금 보장이 들어있냐라는 것입니다. 국가 수익의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무료가 됩니다. 또한 현장 관리자들의 횡포와 인권률이 심각했는데 이 부분도 보겠다는 의도는 보이지만 진짜로 관심을 가져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북한 경제가 안정되려면 제도적 안정과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예.
0: 그러나 이것과 함께 뇌물과 비리, 노동자들의 인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물과 비리로 만연한 경제가 발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북한같이 권위적인 사회에서 하층민의 인권을 얼마나 살펴줄지, 권력자들의 행포를 얼마나 잡아줄지 주목하는

0: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한다면 북한의 해외 인력 파견에 대한 체계화 소식을 들으면서 남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함께 네. 머리를 맞대고 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또 앞으로 이런 날이 다시 오면 좋겠다. 라는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자, 다양한 또 시각에서 함께 또 깊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사업을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인력이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사업에서 수익성만 높이려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또 비리까지 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성공단 사업처럼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사업을 논의하는 날이 다시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되게 쉬운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 어느 날 이제 제 인생 뭐 20, 30년 사역한 얘기들과 불렀던 노래들을 한 문장에 담을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론처럼 여덟 글자를 썼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사랑이라. 네, 거기에 곡을 붙인 건데 되게 쉬워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자,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오, 예습해 오신 분들 같아. 이것만 알면 이 노래 반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애플 컴퓨터 운영체제인 맥 OS 사용자를 겨냥해 가상 자산 탈취 목적의 악성 코드 유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진하는 달 기지 건설 계획에 한국이 주요 협력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보안당국이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청년들이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가 청년 동맹의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4만 명 규모의 청년 팬미팅이 열리면서 이란 내 Z세대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한국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집에서 직접 치아를 뽑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애플 컴퓨터 운영체제인 맥 OS 사용자를 겨냥해 가상자산 탈취 목적의 악성 코드 유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올시큐어는 북한 해커들이 이용자를 가짜 웹페이지로 유도한 뒤 운영체제 업데이트나 오류 해결 과정으로 위장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색 광고 등을 통해 접근한 이용자는 정상적인 안내처럼 보이는 절차를 따라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해커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해당 악성 코드는 설치 이후 가상 자산 지갑 정보와 크롬, 파이어폭스 등 웹 브라우저에서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글 드라이브 오프라인을 가장한 악성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가상 자산을 직접 빼낼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올시큐어는 이번 공격이 특정 사이트가 아닌 일반적인 웹 검색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북한 관련 사이버 위협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파병에 따른 무기 수출과 북러 경제협력 확대가 성장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됐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중국과의 교역 증가, 국가주도 개발 사업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한 무기 수출 증가로 제조업 생산이 확대됐고 러시아 관광객 유입으로 운수와 숙박 등 서비스업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6%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고 중화학공업과 건설업, 농림어업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교역 규모는 31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6% 늘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20승 10 정책도 경공업 생산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경제 규모는 여전히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국민 총소득은 약 38조 5천억 원으로 한국의 1.8% 수준에 그쳤고 1인당 국민 총소득도 187만 원으로 한국의 약 28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진하는 달 기지 건설 계획에 한국이 주요 협력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달 남극에 조성될 작은 도시 규모의 거점 구축에 한국의 통신과 로봇 기술 등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카를로스 가르시아 갈란 나사 문베이스 프로그램 총 책임자는 지난 2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이 달 기지 건설의 한 축을 맡을 수 있다며 국제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달 거주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베이스는 우주비행사가 달에 머물며 연구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거점을 만드는 나사의 계획으로 2032년 이후 본격적인 시설 구축이 목표입니다. 나사는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함께 착륙선과 통신시스템, 달 표면 이동체, 과학연구, 달 토양 시료 채취와 보관 분야 등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갈란 총책임자는 한국의 강점으로 위성통신 기술과 로봇, 모빌리티, 센서 분야를 꼽았는데요. 완성될 달 기지는 거주 공간과 전력 통신 시설, 장기적으로는 산소와 연료 생산 시설까지 갖춘 작은 도시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나사는 이 기지를 향후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보안 당국이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상적인 채용 메일과 뉴스 사이트까지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합동분석협의체는 최근 사이버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고 특정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개인과 기업을 공격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업계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여러 공격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관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주요 공격 방식은 채용 제안이나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해 악성 파일이나 링크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 헤드헌터 계정을 탈취해 고연봉 일자리 제안처럼 꾸민 메일을 보내고 첨부 파일을 열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도록 하는 사례도 확인됐는데요. 또 방문자가 많은 뉴스 사이트나 특정 기관 홈페이지를 미리 해킹해 악성 코드를 심는 이른바 워터링 홀 공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와 계정정보 유출, 추가 감염,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과 링크를 열지 말고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청년들이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가 청년 동맹의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예의범절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청년들은 한국식 언어와 문화를 겨냥한 단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북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청진시 포항구역의 한 공공장소에서 청년 3명이 대화 중 아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를 들은 간부에 의해 도 청년동맹에 불려갔습니다. 이들은 성인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며 언어 생활과 품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에서는 아빠가 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으로 여겨져 성인이 사용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청년들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예절 교육이 아니라 한국 영상물 등을 통해 확산된 표현과 말투를 막기 위한 언어 통제로

받아들였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평양 문화와 보호법을 내세워 특정 단어뿐 아니라 말투와 억양, 호칭까지 단속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청년층 사이에서는 한국식 표현인 오빠, 여친, 남친 등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일상적인 대화조차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4만 명 규모의 청년 팬미팅이 열리면서 이란 내 Z세대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란 출신의 유튜버 니마 타키도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테헤란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당초 무료 입장권 5천 장을 배포했지만 전국에서 몰려든 10대와 20대 청년들이 행사장에 대거 모이면서 인파가 4만 명에 달했고 안전 문제로 행사는 조기 종료됐습니다. 타키도는 자신의 영상에서 젊은 세대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상을 향해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이란 당국은 그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을 중단하는 조처를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문화를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젊은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VPN을 통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Z세대가 독자적인 문화와 영향력을 키우면서 이란 체제에도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황과 함께 북러 간 군사협력을 주요 관심 사안으로 꼽았는데요. 그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의 안보 이해와 관련되고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 실장은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문제라며 국가안보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고 책임 있는 국가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위 실장은 우크라이나 상황 전반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집에서 직접 치아를 뽑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약화되면서 의료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대북매체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함경북도 주민들은 치아 통증이 있어도 병원을 찾기보다 스스로 발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치과에서 치아 한 개를 뽑는 비용이 북한 돈으로 10만 원 정도로 이는 쌀 2.5kg 이상을 살 수 있는 금액이어서 생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다는 설명인데요. 주민들은 과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대표적인 제도로 선전됐던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 방문부터 접수비와 진찰비, 치료비, 처방비 등을 지불해야 해 돈이 없는 주민들은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도 스스로 치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비싼 의료비 대신 주변 사람들과 치료 경험과 의학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료 체계가 경제난과 재정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5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지역은 오후부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 지방은 한낮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치솟으며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보령 26도, 천안 25도, 충주 24도, 낮 최고기온은 천안 35도, 충주와 보령 34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의 하늘 종일 맑겠는데요. 여수와 순천, 완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여수 2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여수 36도, 목포 33도.

0: 3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도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포항과 울진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포항 26도, 상주와 울산 25도, 낮 최고기온 상주 36도, 울산 33도, 포항 32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고요. 오후부터는 양덕과 자성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강계에서는 오전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26도, 강계와 개성 2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4도, 강계와 개성 3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장진과 풍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함흥 24도, 장진과 풍산 20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30도, 풍산 28도, 장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는 대체로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최대 3.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5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꼭 기대하고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은혜 안에 꼭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5712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북녘 땅에 주님을 알아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있는 지역에서 그리고 교회 지체들과 함께 북녘 땅에서 극동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계속해서 그 마음 품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런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 등 문자로 남겨주실 수 있으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에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외부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 이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2: 오, 놀라운 구세주.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북한 각지에서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주민들은 휴대폰 내용을 수시로 조사받고 북한 당국은 사상검토와 충성심 점검을 이유로 일상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불신에서 비롯된 감시는 또 다른 불신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신은 더 많은 통제로 이어지고 통제는 자유를 억압하죠. 그럴수록 사람들은 숨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이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섬김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빗줄기 가운데 억압이 아닌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하루하루를 마주하길 바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날을 꿈꾸며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 두 곡의 찬송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조금 전 찬양은 나는 갈길 모르니 도노마리아 김동현 씨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령이시니 주의 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의 이 모든 하루 1분 1초를 내어 맡기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여쭤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만한데 야곱이다, 요셉이다, 마리아다 이름이 없는 사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돈이 있어 보이길래 강도가 일을 저질렀겠죠. 장에 갔다 오는 사람인지 결혼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장례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아이들 등록금을 마련해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공무원인지 출장 갔다 오는지 저녁 예배 가는 중인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혼자였다고 했어요.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나? 있었으면 강도 만나니까 도망가고 이 사람만 혼자 남겨놨는지. 이 사람 가족, 부인도 있었을 거고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아마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었을 거고 얼마나 아내가 초조하게 기다렸을까? 저녁 식사 전에 꼭 온다고 했던 사람은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거리는 29km요. 수원에서 영등포 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은 왜 갔나? 예배하러 갔나? 명절 보러 갔나? 취직하러 갔나?

0: 갔나, 선보러 갔나, 이웃의 개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까이 있는 곳, 가까이 사는 집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피해가 있고 세 가지 태도가 있고 일곱 가지 선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3대 피해가 뭔가 물질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게 세 가지 큰 피해를 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이고 여리고 잘 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리고 성을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학과 나무 잎을 엮여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 벗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정체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실 때 의인으로 보셨어. 죄 한 번도 안 진 것 같이 보셨어. 왜? 나를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 후에 세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어진 조금 전 올려드린 이 찬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었고요.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사가 있는 찬송과 연주로만 올려드리는 찬양까지 함께 하고요. 복음의 메아리 일부 시간마다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목선을 타고 일가족이 함께 이곳에 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밤 10시에 목선을 타고 일가족이 함께 이곳에 오는 과정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딱 보내주셔서 네. 북한의 군인들의 눈을 가리시고 이곳에 무사히 다다른 그런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선을 넘어서까지 하는 결정 전에는 결단의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소망의 과정이 있고요. 그곳에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곳에 오게끔 하는 이곳에 왔을 때 선생님의 모습들 선생님이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소망을 갖고 오셨어요?
0: 아, 제가 우리 한국에서 정착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탈북을 한 지가 또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북한에서의 출신 성분이 저는 북한에서 노동계급이었어요.
1: 네.
0: 노동계급이었고 저의 아내의 출신 성분은 농민계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알기 쉽게 제가 좀 표현을 좀 더 드리면 조선시대 때 뭐 양반계급과 천민계급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좀 더 좀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0: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북한에는 마치 북한 당국에서는 뭐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계급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문장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1: 네.
0: 사실상 본인들이 계급 사회를 철통같이 유지를 하고 네. 생활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고. 근데 사실상 우리 아내는 농민 계급인데 농민 계급은 뭐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민 계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농촌에서 살면서 오직 농사에만 종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산 일에만 종사를 하는데 사실상 북한에는 지금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무보수로 일을 하고 뭔가를 받지를 못하고
1: 네.
0: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지키세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지켜내서 예전에 선대 김일성 시대에 잘 살았던 지상낙원을 다시 우리가 이루자 뭐 이런 방식으로 현재로서는 모든 게 무보수로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농사일에만 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또 농산물 값이 엄청 싸요. 북한에서는 또. 그러니까 이게 뭐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가난하고 제일 정말 천하게 사는 사람들 하면 농민들이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농민 출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농민이면 아버지도 농민이고
1: 네.
0: 자네들도 농민이고 손자 대대손손 계속 농민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신 계급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여자와 만나서 혼인을 하면 남편 역시 남편도 노동계급이지만은 노동계급은 도시에서 뭐 공장, 기업소, 뭐 사무직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동계급이라고 칭하는데
1: 네.
0: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농장원 신분으로 몰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연고자라고 부르는데 이 농촌 연고가 되는 사람들은 부부가 되면은 똑같이 농촌으로 내보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똑같이 농산 일을 하면서 농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태어나는 자녀들까지 계속 농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출신을 바꾸려고 신분 세탁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면 뇌물의 왕국이라서 워낙에 돈이면 다 되긴 하는데
1: 네.
0: 북한에서 당시에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3대학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3대학법 중에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것에 저희가 단속이 된 거예요.
1: 네.

0: 이게 MZ 세대들이, 그러니까 북한의 MZ 세대라고 볼수 있는데, 20대, 30대 세대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종합이 됐대요. 통계가 됐대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결혼,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 네.
0: 그러니까 마치 계약 결혼 느낌인데, 이게 우리 몇년 살아보고 결정하자. 그러면서 동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하면서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긴 해요. 이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문란해졌다. 이걸 바로잡아라 하면서 여기에 해당된 게 사실혼 관계로 오래도록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엄하게 내렸거든요. 근데, 사랑 기간만큼 교화소를 가야 돼요. 우리나라의 교도소 느낌보다는 좀 난이도가 더 높은 강도인데,
1: 네.
0: 근데 저희 부부가 북한에서 3년 동안을 사실혼 관계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아내는 농민 계급이고 나는 노동 계급이다 나니까 이게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나도 같이 농민이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때문에 그동안에 뇌물로 아내 신분 세탁을 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할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게 3년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김정은의 방침이 내려오면서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것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단속이 되었는데 3년 동안 살았다는 원인으로 3년 동안 교화소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하니까 당시에도 제가 뇌물 공작을 해가지고
1: 네.
0: 당시에 우리 사건을 담당했었던 그 담당 그 형사격이지만 북한의 보안원이라고 불렀죠. 당시엔. 그러니까 그 보안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당시 상황은 모면했어요. 그러니까 보안원이 이 지역을 좀 떠라. 다른 지역에 가라. 한마디로 자기가 책임을 안 지켰다는 의미인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지역에서 떠서 저희 부모님 지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아, 이게 영원한 도망이 아니구나. 이게 또 언젠간 또 걸려들 건 분명한 일이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수건 중에 하나인 탈북을 빨리 앞당겨야겠다. 그 이유가 된 거죠. 탈북의 이유가 된
1: 네.
0: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남으로써
1: 네.
0: 아내 덕에 탈북을 해야 되는 운동력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탈북이라는 게 사실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교육받으신 것들이 참 많잖아요, 북한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해주에 인접한 바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로 쓰레기로 떠밀려 온다라는 것처럼 무수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두렵진 않으셨어요?
0: 아, 물론 뭐 두려움이 없지 않죠. 두려움이 없지 않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1: 네.
0: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님이 한국 방송 그러니까 저희가 살았던 곳이 사실 고속도로가 열린다면 자동차로 그저 2시간 거리일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파주에서부터. 그러니까
1: 네.
0: 엄청 가까운 거리에서 살다 나니까 이게 한국 생방송이 그냥 잡혔어요. 그래서 TV로 그냥 주파수를 잡아서 채널을 넘기면은 한국 TV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TV를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국 TV도 자연스럽게 그냥 보고 살았고 또뭐 라디오도 전문적으로 듣고 살았고 이렇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아버지가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씨알 박힌 말씀을 아버지가 항상 해주셨고 옳지 않다. 이 사회는 잘못된 사회고 이 체제가 이상한 체제다. 또한 김일성의 뭐 항일투쟁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런 말씀을 아버지 집으로부터 항상 듣고 성장을 했고요. 한국에 뭐 예를 들면 뭐 연평도 사건이나 뭐 서해 교전이나 뭐 천안함 뭐 사건이나 이런 게 터질 때마다
1: 네.
0: 아버지가 항상 잘못되고 못된 놈들이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국가 속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또한 저희가 살았던 곳이 여기서 가까웠고 또 수양산이라고 있었어요. 수양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우리 중학생 때 우리 형제를 데리고 그 수양산 정상에 올라가서 날씨 맑은 날 말짱 개인 날 이렇게 밤중에 보면은 그 인천 공항이 평면도처럼 보였거든요.
1: 네.
0: 인천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항상 보였고요. 이런 것들도 아버지가 보여줬고요. 저렇게 풍요로운 것이다. 불과 몇 킬로 떨어진 저곳에 아.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 있다. 네. 이것 봐라. 이 공산주의의 결과다. 공산주의를 선택한 이 나라는 굶어 죽고 있는데 자본주의를 선택한 저 나라는 저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다.

0: 이런 말씀도 아버지가 해 주셨고, 북한에서는 만 17살이 되면 성인이에요.
1: 네.
0: 근데 저희 동생과 제가 연년생이라서요. 동생이 17살이 되고 제가 18살이 되는 해에 아버지께서 탈북을 하자라는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고, 아버지 때문에 격동되고 놀라웠지만은 그때서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아버지께서 야속하게 돌아가셨고요. 내출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탈북을 고민하고 걱정하시다가 돌아가신 결과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10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탈북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오랫도록 계획한 과정이라서요. 아, 우리가 마음먹고 탈북하면 한두 시간 만에 탈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를 통한 탈북을 계획한 거죠. 근데 이게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오다 나니까 탈북에 대한 확신성은 있었고, 반면 가족과 함께 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그 포함되긴 했죠. 근데 사실상 뭐 탈북에 대한 승산은 이건 될 일이다. 그때 당시로서는 북한에 있을 때 탈북을 준비하면서는 이렇게 생각했죠. 정말 하나님이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몹쓸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탈북이 성공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보면은 15년 동안 걸린 결과이거든요, 이게.
1: 네.
0: 그러니까 15년 동안 준비한 결과라서 이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만 받지 않는다면 이건 성공한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죠.
1: 마음의 준비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대대로 계속해서 해오셨고, 오시는 과정 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찾으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온 가족분들이. 네. 그렇게 해서 이곳에 넘어와서 사실 뭐 두려움에 디귿도 없었네요. 두려움에 두자도 없이 그저 소망만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이곳의 상황을 이미 아시고.
0: 네.
1: 오가는 무수한 비행기들까지 보신 거면, 또 한국 방송을 그렇게 접하신 거면, 북한에서 아무리 그런 교육을 했어도 참 소망의 그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 한 장 한 장을 그려가셨는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런 얘기들까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 3년차의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 건너온 땅,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건너온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은혜의 여정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이 은혜의 여정이, 이 고백이 남과 북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 그 가운데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의 권능의 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승리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이 새벽의 문을,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영원토록.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그분 오고는 영원토록 함께 살 가족입니다. 가족. 그럼 우리 교인들끼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족을 돌보듯 뭔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직시하듯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 역량을 동원해서 돌봐주고 또 상대방이 모멸감 느끼지 않도록 반응까지 보아가며 돌보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저건 충만하게 하라.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미혹합니다. 바로 그런 사탄과 싸우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으로 예배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 윤택한 복, 충만한 복,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강건해야 불행의 세력을 이길 거 아닙니까? 허약해 빠져가지고 무슨 가정에 있는 불행을 내추출 수 있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해가지고 어떻게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강건해져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건해지지 못한 그런 상태면요, 싸웠다 해도 백전 백패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무기력한 사람은요, 아무리 근성 있어도 싸우다가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근성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강건하지 못한 성도는 시험이 오면 쉽게 낙심하고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사탄의 노리개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강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큼 태생적으로 강건한 존재입니까? 죄성 가진 우리 인간은 아닙니다.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잘 알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네 힘으로 강건해지라. 그게 아니에요. 저기서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감은 이게 똑같은 단어로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는 전혀 다릅니다. 저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온 우주까지 지배하시는 그 누구도 감히 거스릴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력을 가진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건강해지질 않습니다.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잡아 당겨야 그게 믿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능력이란 단어는 이게 뭔가 하니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사자에게 근력이 있잖아요. 거인에게 힘이 있잖아요. 이건 태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달라고 하면 뭐 하나님이 번거로우실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 하실까봐 나 기도할 수 없다. 이건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즉시로 주실 수 있는 마르지 않는 무한한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몰라서 승전보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밑줄 친 거,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하여지고? 저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절대 지배력을 가지신 그 힘의 능력을 내가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 비유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생존이 가능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힘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우쭐대고 그러지 않고 주 안에 내가 조용히 거하기만 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인간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아면서부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자꾸 앞설려고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지. 성경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회 생활은 아무리 열심 낼수록 죄악을 더 많이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교회 오고 헌금하고 그리고 죄 진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게 다 범죄 행위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바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교회 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력 있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아무리 좋고 대단한 갑옷이라고 해도요, 그 갑옷을 입은 사람의 능력을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만이 입는 엄청나게 좋은 갑옷을 입혀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그봤자 실력 발휘 안 돼요. 하고는 벗고 나가서 골리앗 이겨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할 때는 그 뭐 나의 무슨 능력, 스펙, 뭐 직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나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외면하는 거. 이게 패배하는 신앙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결심과 의지로 선한 열매에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탄 마귀에게 농락이나 당하고 그러면서도 또 뭐 가닥은 있어갖고 내가 노력했다 그거 가지고 뻔뻔하게 큰 소리나 치고 그러면서 영적인 패배 당하면서도 그냥 잘난 척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지체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능력은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을 너의 힘으로 상대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성경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 안에 거하세요. 먼저 주님의 힘과 능력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싸우세요. 괜히 주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도 없으면서 싸우려고 하니까는 번번이 깨지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가족도 나도 그런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아니 주님의 능력이 저절로 내게 다가오지요. 마치 전구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뭐 전구따마가 대단해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둠도 물리치는 빛된 삶을 여러분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거요 여러분 탓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능력 탓도 아닙니다.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주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뭐 내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뭐 못 받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능력이 내게 전달되는 것을 거부하는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만큼 강건해야 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저걸 원하셔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필요한 은혜의 심하다 때마다 충만하도록 계속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계속 충만하기까지 강건해져야 돼요. 이렇게 강건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탄 마귀와 싸우는 법을 이제서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하고 코드가 전혀 안 맞고 마귀 코드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불행의 세력은 낮이고 밤이고 공격하고 있는데 본인은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먹히는 거죠. 그 가정의 앞날은 맘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오직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사탄은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비결의 마귀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와 대적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갖지 못하도록 경계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꼭 경계를 부립니다. 목회를 오래 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목회를 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요,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왜? 그런 사람은 가서 만나서 소통하면 되니까. 누가 가장 힘들었냐? 강개 부리는 사람들.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여기에서 강개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소데이아라고 하는 건데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상대방 속이는 계략이나 술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게 마귀 강개입니다. 아이 뭐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죄악된 언행을 합리화시키고 교인들끼리 오해와 분노를 키워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결정하는 게 맞는데 매사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관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런 죄악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인 것만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감당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지체라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가정생활 속에 내가 다니는 교회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목숨 걸고 싸울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물러 터져가지고 유야 무야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영적 싸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근성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평소에는 연약한 양처럼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짓밟침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여김 이름이 만우리 여김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처럼 좀 근성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바엔 지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서 포디움 시상대에 올라서야 돼요. 그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당당히 서기 위함이라. 먼 훗날 여러분은 2026년도 여름을 지나갔을 때에 이 모습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너희들은 그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했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서 승리했으니 그러면서 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때 너 그때 뭐 했는데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싸워야 하는데 그 다음에 싸워야 될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불행의 세력을 이기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있는 죄, 낙심, 거짓까지 끊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메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께 복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둠, 미래 그걸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으면 더 또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 어둡게 만들고 불행의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해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했던 다윗은 저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뭐하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앞날과 관련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을 지금 기도로 침노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를 의뢰하고 불행의 세력 진지를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물론 이런 믿음 가졌던 거 다윗이라고 뭐 그저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강건해야 돼요. 물러터지면 안 돼요. 내가 몸은 약해도 믿음은 강건해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혹은 누군가의 문제 있어도 기도로 버텨가지고 승리할 거 아닙니까? 겉사람은 후패도 속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근성 가지면 승리는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은 노골적으로 범죄하라고 하질 않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에게는. 만일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범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생각을 가진 분의 요즘 영적 상태는 그동안 사탄 마귀에게 엄청 얻어 터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마음 상태일 겁니다. 그럴 때는 마귀가 노골적으로 범죄하라고 그러고 우상 숭배하라고 미혹시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영혼을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범죄하라 우상 숭배하라 요 수법을 못 씁니다. 은근슬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강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능적으로 사기치기 아주 그럴듯합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그 사탄의 대표적인 강계가 바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고 하는 것을 까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이 관계에 넘어가면 살맛 나지 않는 신앙생활 하게 되면서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고 결국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밖에 못합니다. 물론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큼 태생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고 정말로 쉽다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이 성급함, 오만, 방잠,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과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 여건과 싸워 이긴 분 계십니까? 훌륭한 분입니다. 운명과 싸워 이긴 분입니까? 복된 분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신앙인은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는 그것과 싸워 이긴 분이에요. 그럼 다른 건 아울러 다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은 누구와 무엇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등급이 결정됩니다. 지난 한 주간 뭐 배우자와 싸우려고 가족과 싸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수준이 밑바닥입니다. 뻔해요.
그런가 하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그 인간과 싸워.

0: 싸우려고 했다. 그것도 수준 이하입니다.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누구와 싸우고 무엇과 싸울 겁니까?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들과 싸우며 나아가야 주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가는 그 단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싸움을 통해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영광의 열매 추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나의 죄성, 영적인 게으름, 남을 돌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 그걸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이제 여러분은 강건해져서 어떤 승리 과업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계속됩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전역이 없어요. 제대하는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는 제대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아유, 대충대충 해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왜?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직전까지 계속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승리할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겉사람을 후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약속을 위해서 나에게 내 사전에 제대는 없다, 전역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 전쟁 치르면 그제서야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싸울까고 하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보너스 은혜를 알아서 그때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평안해지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이제 이 세상 마무리 오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돌아가시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목사가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저는 안 돼요 하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1: 하나님의
0: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2: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5일 수요일 오늘 날씨입니다. 남과 북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겠고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지나는 곳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35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고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으니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8도, 서울과 인천, 광주와 목포, 여수와 평양이 27도, 강릉과 포항, 대구와 부산, 창원과 울산, 청진이 26도, 춘천과 안동, 대전과 세종, 청주, 해주, 사리원이 25도, 신인주와 남포, 삼흥이 24도, 원산이 23도, 강계가 22도, 해산이 21도, 삼지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춘천, 세종이 37도, 대전과 청주, 전주와 광주, 대구와 평양, 신의주, 사리원이 36도, 안동과 강계가 35도, 인천과 목포, 여수와 창원, 남포와 해주, 해산이 34도로 보이고요. 부산과 울산, 포항과 제주, 청진이 32도에서 33도, 강릉과 함흥이 31도에서 32도, 원산이 30도, 삼지연이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맑겠고 물결은 0.5m에서 1m까지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0.5m에서 1m까지의 파도의 높이 예상됩니다. 뜨거운 햇볕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쉽게 지칠 수 있지만 때마다 우리의 그늘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인과 평안으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

돼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받았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이렇게 노래하는 시편 기자의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십시오.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어서오세요.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는 인생길에 성이 되시고 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0: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업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이제 오늘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1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라. 여러분, 3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어디를 향하여 예언하라고 그러셨냐면 2절에 세일산을 향해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일은 에돔 지역이 있는 산이고 그 에돔 지역에 있는 형제를 아주 곤궁에 빠뜨렸던 이 에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이 이스라엘 산들은 바로 앞장에 있었던 35장에 이 에돔들이 에돔 족속들이 야욕을 갖고 정복하고 차지하기를 원했던 산들이 바로 이스라엘 산들이었죠. 이스라엘 산은 이전에 참 만만해 보였습니다. 에돔이 볼 때. 왜냐하면 여러분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산들의 영적 상태가 이제 나오는데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사절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산들은 곳곳에 산당이 있었고 산당이라는 건 산 꼭대기에 세운 높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우상들을 거기다 이제 두었는데 이런 산당에 있는 우상들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곳에 우상을 가득해 뒀기 때문에 에돔이 볼 때는 야,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구나.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가득하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실 리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들을 향하여 더욱더 야욕을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정복을 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영적인 공백을 보고 주변에 노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의 산들은 우상이 가득하고 산당이 가득해서 영적으로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던 산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산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자, 이들을 노리고 있던 주변의 강대국들 또 주변의 민족들이 뭐라 그러냐.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옛적 높은 것. 예전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고 또 지형적으로도 시온산이 높았죠. 예루살렘 높은 곳. 그렇게 존경받고 멋져 보였던 그곳이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되었구나. 이제 자식들이 차지할 만하다는 겁니다. 약체가 돼서 흔들흔들 해가지고 완전히 힘도 쓰지 못하는 그곳은 우리의 기업이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이제 사람의 비방,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 이방 민족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비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다시 정신을 차리고 들어라. 맷불이, 맷불이라는 것은 뇌산입니다. 산불이, 산의 불이, 꼭대기를 말합니다. 산 꼭대기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자, 이들이 황폐하게 돼서 비틀거리니까 이방인들이 야, 이 우리가 이 완전히 사방을 삼키고서는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조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4절 끝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내가 진실로 5절에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이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막 비방하고 자 이러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가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땅을 치겠다. 이들을 조롱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 주변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맹렬한 질투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맹렬한 질투라고 할 때 이 질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왜 너희들의 것인 양 함부로 쥐고 흔드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십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완전히 비틀거리고 산당을 섬기고 완전히 못나게 살았었죠. 그래도 이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들이 지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받을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들을 징계하고 다시 세우실 분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게 속한 백성을 내가 징계하고 내가 훈련시켜서 다시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희들의 조롱거리로 내어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질투로 이들을 지키겠다. 이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질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5절에 자, 이 이방인들이 약체가 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그렇게 옛적에는 높아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의 기업이다. 그래서 이들이 비틀비틀하는 상황으로 오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질투와 분노,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에 대한 분노고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죠. 이 질투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했구나라고 하시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데 맹세하는데 7절에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수치를 주고 너희들에게 곤란을 줬던 이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징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황폐하게 되고 이방인에 의해 짓밟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데 가지를 낸다. 살아나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 쭉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기름지고 윤택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지만 반드시 돌이켜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한다. 이전에는 이들의 죄악으로 징계하고 이들을 어려움 가운데 두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돌이키신다 그러죠. 돌이킨다. 우리 측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때가 되면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고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할 것이다. 자, 밭을 갈고 심는다는 것을 여기는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는다. 너희들이 아주 좋은 옥토밭이 돼서 다시 심겨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 강퍅했던 심령이 다 갈아져서 새롭게 심겨질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할 텐데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밭을 갈고 많은 씨를 뿌려서 이 농작물들이 자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게 자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읍들에게 거주하게 하고 빈 땅에 건축하게 할 것이라. 자, 빈 땅에 건축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이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이 황폐해서 아무도 살지 못했었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고 사람 사는 땅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할 것이다. 여기 짐승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맹수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 염소, 소를 드리죠. 그런 가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짐승이라는 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beast, 짐승이 아니라 animal, 동물들로 번역한 역본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과 가축들을 하나님이 많게 하시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야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이 많아지고 번성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을 하시죠.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 내가 사람의 씨, 씨라는 건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람의 후손과 그 다음에 짐승의 후손. 여기 짐승의 후손도 영어 성경에 보면 NIV 같은 데는 애니멀로 되어 있습니다. 애니멀. 아, 동물들의 후손들을, 새끼들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른다. 이 말이 뭐냐? 번성하게 할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에스겔로 오셔서 이 표현입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고,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회복시키고 낮게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인으로 징계하셨다가 이제 그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때에서야 너희들이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할 텐데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기 너희 위에 다닌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약속의 땅 위를 활보하고 다니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 너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겁니다. 땅. 앞에서도 너희라는 말, 11절에도 내가 너희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라는 말은 인격적인 인격체로 말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인들이 너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주받은 땅이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시죠.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탐을 하고 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고 오지요.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거기 그렇게 큰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라고 하면서 악평을 하는데,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뭐하는 땅이요? 삼키는 땅이다. 예, 요 표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요게 다시 에스겔 36장으로 오면 13절에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이런 표현이죠.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14절에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게 하고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 의하여 많이 유린되고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식이었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이 친히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방인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잠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구히 정복하거나 영구히 유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에 잠시 허락하신 시간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되고 못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방인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저주받았네. 에이 저거 사람을 삼키는 땅에서 고생하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은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기륭화복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가 맞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징계와 경고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방인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징계하시고 혼내기 위해 이방인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앞길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맞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은 여전히 나의 백성, 내게 속한 백성, 내가 절대 놓지 않을 백성,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설 때 다시 우리를 회복하고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얻어맞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막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앞길은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짓을 한다 하더라도 나를

0: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세상의 그 평가와 그 비난과 그 신란을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하고 막 산당을 세우고 얻어맞을 짓을 했죠. 그렇게 해서 얻어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절대 이방인이 끝까지 짓밟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을 그분의 주권으로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얼굴 들고 다니기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절대 헛되이 돌이키게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징계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향해 얼굴을 들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받는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새벽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주를 향하여 얼굴을 들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는 결코 일어나기 힘든 예언, 그러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에스겔은 거침없이 대언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영원히 자기들의 것이 되었다고 안심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에돔과 블레셋에 대하여 보응하시고 맹렬한 질투를 쏟아 해결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전하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 우리의 고통과 슬픔도 회복시키시기 위해 앞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죠. 황폐하던 땅을 다시 찾으시고 생명이 자라는 땅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책임져야 할 순종은 무엇일까? 깊은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자기 백성을 질투하시기까지 책임지시고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 성도님들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8월 5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설문학교의 문정태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풍조와 더불어 살아오다가 날마다 날마다 울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여수 서문화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고백적인 시를 매일매일 읊조이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계속했다면 좋은 자동차에 고급 아파트에서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지금 초가집에 살고 연식이 오래된 덜덜한 차를 타고 식은 밥에 물을 말아먹는다고 해도 지금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만유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라네. 네, 맞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 삶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곧 겨울이 오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머지않아 풀처럼 꽃처럼 나무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뻐 죽을 것 같은 손자 손녀들이 당신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당신이 타고 있는 고급차도 당신의 저금 통장도 이제 50년 후에는 다른 사람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의사도 죽고 환자도 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냐? 대신 내 죄값을 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가게에서 외상을 졌으면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외상값을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상값을 대신 갚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직업이 목사라 장례식을 많이 집례합니다. 특별히 화장장에서 마지막 예배를 할 때 먼저 부모를 떠나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천도가 넘는 화장장 안에 같이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을 안고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꼭 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그곳을 향한 마음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오늘 내영혼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발달지체 장애인 형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발달지체 장애로 7살 또는 8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형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형에게 들려주고 싶은 위로의 말을 적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망가져버린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혜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온전히 채워주심과 함께 고통이 없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피조물들이 온전히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도 영과 몸과 정신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기 정신의 감옥 속에 갇힌 형이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하심을 알고 난생 처음으로 정신과 육신이 건강하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형은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머리를 당당하게 들고 자유롭게 걸어다닐 것입니다. 형의 눈은 청명하게 빛나고 형의 마음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기뻐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반갑게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될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세상에서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온 땅과 우리 모든 존재와 그리고 영원을 아우르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떠세요? 성경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참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나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천국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천국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마태복음 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시시각각 변해가는 세상의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승리하길 소망하며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몸이 체온이 정상으로 유지돼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보통 36.5도의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정상 체온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영적 체온이 유지돼야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체온이란 영적으로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 영적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이 영적 기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깊고 풍성한 내적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세상의 스트레스와 혼란을 극복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시편 86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시편 37편 8절 말씀입니다. 감사를 못하는 이유.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소설가가 저녁을 먹고 씻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했습니다. 허리를 다치고 나니 일상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씻을 때도 허리를 굽히기 힘들었고 혼자서는 양말을 신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단순한 일도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고생하고 나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소설가는 이후 쓴 수필에서 평범한 삶을 다음과 같이 예찬했습니다. 아침에 혼자서 일어나고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즐기고 산책을 무리 없이 하고 이런 사소한 일상이 바로 기적이다. 소설가 박완서의 일화입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기적인 일상을 매일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멀쩡히 일어난 것, 두 다리로 건강히 걷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담소를 나누는 것 등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감사의 길을 막지 않도록 욕심을 버리고 오늘 주어진 하루라는 기적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일상생활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기적의 삶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매일 매순간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감사를 매일 기록하며 감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레위 아카데미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무엔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0: 욥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빈손으로 온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호암 이병철 선생님께서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뜻의 붓글씨를 하나 써서 김재순 선생님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샘터라고 하는 월간 잡지를 하다가 무기한 휴관에 들어가서 교양지를 다시 발간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경영난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경매사에게 내놨습니다. 붓글씨, 호암 이병철 선생님이 쓴 붓글씨, 공술의 공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얼마에 낙찰이 된 거하니 1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naked,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했는가 하니 욥은 온전하고 욥은 정직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인정하시는 욥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을 겪었느냐.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시련 시작이 나옵니다. 재산 전부가 없어지고 또 10남매를 뒀는데 그 10남매가 제일 큰 형네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파티를 하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그 집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망한 집은 내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와서 권면을 하는데 다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역경을 경험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격려가 아니라 욥을 못 살게 구는 세 친구들의 말, 그거는 받아낸길 수가 있지만은 자기 백년을 같이 살자고 약속한 부인이 와서 잿더미에 앉아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이 나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깨어진 기왓장을 가지고 지금 긁고 있는데 고름과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본 부인이 격려나 위로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집사람 욕하는 거는 내가 견딜 수가 없지요. 내 욕은 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지만은 애꿎은 마누라 욕하는 사람들은 팔푼이라. 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10남매 아들이 다 몰살했고 남은 거는 마누라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마누라도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배필을 준 것은 서로 돕고 백년을 해루 살라고 주셨어요. 시련이 시작했다. 어떻게 재산 전부가 날아가고 자녀 10남매가 몰살을 하는 장면. 그런데도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했죠. 믿음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늘나라로 옮겨갔다. 믿음. 믿음으로 요한은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기업을

세례를 받았고 믿음으로 살아는 늙어 단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아들을 잉태해서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야곱을 축복했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죄악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 마다들을 뺏기지 않았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는 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와서 성찬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귀담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진실한 믿음과 열성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여성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좋아하는 향기가 없습니다. 참 저희 목사들은 선교사 데이빌 리빙스턴을 엄청 존경하고 늘 설교의 예화를 씁니다. 1841년 데이빌 리빙스턴이 처음으로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무려 1000km를 걸어서 아프리카 내륙에 들어갔습니다. 이질에 걸리고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고 사자에게 팔도 물리고 그는 계속되는 아프리카의 전도를 위해서 1000km를 걸어갑니다. 아프리카 내륙 깊숙한 곳에 리빙스턴이 들어간 데는 외부인은 그때까지 한 사람도 거기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데이빌 리빙스턴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프리카를 갔을까? 목적은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리빙스턴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를 결코 죽지 않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사명 때문에 생명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아들도 바치고 딸도 바치고 사명 때문에. 오늘 요업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업의 신앙. 여러분과 제가 복받고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욥 신앙, 대단한 신앙이죠. 어떠한 환난, 십남매가 하루아침에 죽는 시련을 받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여호와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환난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누가? 시험을 참는 자, 시련과 환난

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 환난 때 원망보다는 찬양을 하는 신앙. 욥은 우스 땅에 의인이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련과 그 속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킵니다. 환난과 근심, 까닭 없는 실망. 욥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난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도 위대하지만은 나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신앙도 대단하다고 봤어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은 포로가 됐지만은 얼마 안 가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 나라에 총리 대신이 세 사람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총리가 포로 다니엘이 된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내미 나라에 가서도 총리가 된다. 그 총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총리가. 내가 그걸 보면서 다니엘서를 좀 읽어봤어요.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신앙도 본받을 만한 신앙이고 욥의 신앙도 역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누가 욕을 하더라도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누가 거짓 말을 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더라. 다른 사람은 다 비난을 해도 감당할 수가 있겠는데 자기 아내가 욥기 2장 8절에서 10절에 다 나오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왜 죽으면 그냥 죽으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느냐?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비방은 참을 수가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으면 참 힘들더라. 바가지 안 긁는 마누라 데리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줄 알으세요?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 사람은 뭐 별로 비난을 안 해. 누구도 비난을 안 해요. 나한테도 안 해. 사실 아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땐 귀찮고 없으면 못 살아. 참 이상한 존재가 아내요.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어떤 사람이 좋은 아내냐? 좋은 말동무 되는 아내, 좋은 동반자, 좋은 애인, 좋은 요리사, 좋은 세탁자, 좋은 친구, 좋은 격려해 주는 아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여기 와서 통역을 찾고 있는데 나더러 통역해라 그래서 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때 내가 우왕좌왕을 할 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이 없어. 우리 사람한테 내가 봤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나 같으면 한다고 그러더라. 왜? 이건 미국이 아니고 당신 나라인데. 그러한 훈련을 받았으면 기회가 오면 해야지 왜 뒤로 빠지려고 그러느냐. 그 아내 한마디에 하기로 결심했어. 잘했죠. 기회는 한 번.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남편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아내들아 lady first 남편들아가 아니라 아내들아 남편에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는 남편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 조금 모자라도 사랑하세요. 조금 모자라도 달래는 거 주세요. 조금 모자라도
안 오지.

0: 주세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아내를 보내주었다.
1: 데세니오 호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관에 근무했어. 근데 뭐 잘못해가지고 쫓겨났어. 데세니오 호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데세니오 호톤이 누군지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잉크하고 펜을 갖다 놓으면서 이제 집필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소설을 쓰세요. 격려에 아내의 격려에 마지못해서 펜을 들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Scarlet Letter, 주홍 글씨. 우리는 영어 문학 배울 때그 소설을 다 읽고 북 리포트를 써내야 돼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요, 그게. 내가 읽어봐도 재미가 없어.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도 모든 영어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Scarlet Letter, 주홍 글씨를 읽어봐야 돼요. 세계적인 명작을 내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진 아내를 두었기에 나태니엘 호톤은 세계적으로 명작을 내 유명해졌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가 남편을 성공시키려면 다음 일을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은 귀를 막아도 된다. 첫째, 잔소리를 삼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둘째, 직장 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남편의 능력 이상의 일을 강요하지 말라. 네 번째, 승패를 거는 큰 모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참, 아내들이 내가 많은 가정을 보고 또 상담도 해보면은 대부분 아내는 남편이 잘못한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가 잘못한다고. 친구의 비방에도 요번 흔들리지 않았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욥의 세 친구 권면한다면서 그에게 계속 압박과 핀잔을 주는데 주력을 했어요. 진실한 친구는 형제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잠언 1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의리 있는 친구를 가지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잘 모르거든 그 사람이 새기는 친구를 보라고 그랬어요. 명예나 돈이 있을 때 찾아오는 친구는 돈 떨어지면 떠납니다. 저를 미국 데려다가 공부시켜준 카로 파월스는 형님도 같고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사귄 친구는 권력 떨어지면 그 친구 떠납니다. 교인은 교회 친구를 사귀는 게 좋지요. 세상 친구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영국에 귀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음모에 가담을 한 것이 탄로가 되어서 피신했습니다. 그를 붙잡으려고 많은 관원들이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부인을 찾아갔어요. 부인, 남편 어디 숨었는지 부인은 아실 것이니 어서 말해 보시오. 부인이, 예, 그렇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숨겼습니다. 고백으로 그 부인을 찰스 2세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영국의 왕 찰스 2세, 지금은 찰스 3세요. 엄하게 물었습니다. 그대 남편을 그대가 숨겼다고 하니 어디다 숨겼어? 만약 그대가 남편이 숨긴 곳을 말하면 편안히 돌아갈 수가 있거니와 솔직히 고백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고문과 형벌을 받을 거다. 어서 숨은 곳을 말하시오. 왕이 달구치니까 부인은 왕이요. 그렇다면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 남편은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왕의 차지

일 수 있는 곳은 오직 그곳뿐입니다. 찰스 황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놓은 남편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아무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요업은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욥기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침해 소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 얘기를 들은 요업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와, 대단한 신앙이다. 10남매의 자식이 죽었는데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나왔사오니 벌거숭이로 돌아간다. 시험이나 환란에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마귀의 시험. 이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사람의 시험. 이것은 자기의 욕심대로 미혹받는 시험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험.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의 손상에 흔들리지 않는 요업의 신앙. 재물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 나 들어봤어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작은 돈이 다른 사람 주머니 속에 있는 거금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돈은 비료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댔어요. 돈은 사용해야 돼. 돈 가지고 있으면 아무 쓴 돈만 내 돈이지 안 쓴 돈은 내 돈이 아니요. 이해가 가요?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지 내가 안 쓴 거는 이건 누가 가져갈지도 몰라. 요셉이가 가져갈지 요한이가 가져갈지 에스리가 가져갈지 내 돈 아니요. 쓴 돈만 내 돈이요. 하나님 앞에 바친 돈만 천국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천국에 참 재산을 쌓아놓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재물이 신앙의 거침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돈, 돈, 돈에 미친 사람 봤어요. 마태복음에 이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보다 중요한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 재물이 영생의 장애물이는 될 수 없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예수님이 나열해서 그거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아라.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재산을 택했어. 그 사람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떠났으면은 틀림없이 그는 지옥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의 곁을 떠났다 그러죠. 돈, 자녀 손실에도 흔들리지 않는 욥의 신앙이에요. 자녀는 사실 재물보다 귀하지요. 재산을 택해요, 자녀를 택해요. 물론 자녀들을 택해죠. 내 아들아, 네가 무엇을 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참 새벽밥을 해주면서 도시락을 두 개나 싸주면서 학교를 보내는 엄마, 자식이 대학에 붙고 봐야 되겠다는 어머니의 절대적인 신념 때문에 자기가 몸이 아파도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두 개를 싸주면서 자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 가서 열심히 해라. 남자는 기계를 만들고 어머니는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 주의 아들을 저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예요. 욥, 어찌 10남매가 귀하지 않겠어요? 어찌 눈물이 없겠어요?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애들이 장래 소망이고 자기가 의지해야 할 대들뻔데 다 갔어. 아들을 바친 한나 같은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병고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생각했지. 나의 신앙을 위한 병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구약을 읽다가 나만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을 봤어요. 문둥병이 걸렸어. 자기 나라에서 문둥병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 포로로 잡혀온 하녀가 하나 있었어. 남한 장군 집에. 그 소녀가 저 우리 선지자한테 가면 저거 병 낫겠다고 자기 주모 주인 아줌마한테 얘기를 했어. 주인 아줌마가 얘가 그랬는데 그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도 고친다니까 한번 가봐라. 임금님이 소개장을 써줬어. 그걸 들고 이스라엘 임금을 만나러 가는데 이스라엘 임금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노냐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가 임금들어 그 못하러 걱정하십니까? 저한테 보내세요. 남한 장군이 선지자 대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못 들어오게, 어디 부정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나 못 들어오게. 그 대신에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어. 남한 장군이 화가 잔뜩 나.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지 왜 너희 흙탕물 나는 요단강에 안 갈라 그러니까 그래도 참모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임 장군님 참모 잘 둬야 돼. 아이 속는 심 작고 이 사람 그냥 갈라고 그랬어. 말굽비를 돌려서 요단강에 간 거야. 장군이 그래 이번에 담궈봐서 안 되면 넌 죽는다 그랬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 들어갔다 나오고 문득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고 맞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안 남은 너 임금도 죽이고 선지자도 죽인다. 내려가서 한참 있다 올라오니까 살이 애기 살같이 문득병이 딱 날아갔어. 야, 나는 그걸 보면서 욥이 섬기는 하나님,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구나. 모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네 말이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네. 그러니까 돌에 부닥쳐서 거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 하루에 세 끈이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가져가시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70-7018-1331, 070-7018-1331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하당로 교회 이효환 목사님입니다.
1: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구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70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나라에 지금까지 평화와 안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재난이 지나간 자리는 참 처참합니다.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몸과 마음, 쉽게 깨어져 버리는 관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재난. 어찌 보면 좀 예고 있게 찾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동시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죠. 지난주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 강도 7.1 지진도 비슷했죠. 많은 것이 파괴되고 정적만 남은 것 같았던 그 재난의 밤. 소망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던 그날. 하지만 성경에도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문들이 불타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돌무더기를 바라보며 통곡했고 재건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란 한 사람의 마음에 소망의 불꽃을 넣어주셨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방해와 비웃음 속에서도 참 연장을 들며 일을 하고 또 한 손엔 병기를 잡고 일을 했습니다.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해내는 기적을 맛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너진 곳, 훼파된 곳을 다시 중수해 주시는 재건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지금 구마모토 땅, 무너진 돌가루와 먼지로 가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수많은 도움과 또 위로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을 때는 언제나 형통할 때가 아니었다. 대신 어떤 것들이 무너지고 곤란해져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황이 되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천국 소망으로 극복하는 일로도 가득한 세상이다. 아무리 어두운 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 우리를 받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로 그 고백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아침, 이 수요일 아침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우리의 기도가 모여지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도 들어오시고요. 영상 찬양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홍보 대사인 것 같아요. 올댓팀 은혜로운 찬양 연주 목소리로 같이 하시죠.

복되고 좋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내 앞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극동방송의 이 이른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 속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밤, 폭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 인생의 한 폭풍 폭판에서도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통의 현장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가장 크고 명확하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상한 갈대처럼 절망에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갖고 계시다.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주위에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크고 작은 재난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을 겪고 있는 또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불안한 마음 위에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의 그 은혜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 더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이 링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 댓글도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지금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문자로 보라도 좋던데 이렇게 하면은 댓글은 남길 수가 없어요. 댓글까지 남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로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인데요. 좋은만 검색해도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딱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 김정란, 우리 정행 알프스, 윤경자, 송은희, 구은희, 황건탁, 배종주님처럼 이렇게 댓글도 남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재희 권사님, 폭염이라고 우린 힘들고 지치다고 해서 그래도 오늘 이 아침 방송을 듣는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또 진선아님 잘 들어오셨고 또 영정김, 권용수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하루를 거뜬히 살아갑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찬송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또 특집으로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우리 소망을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특별한 인터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진이 있었던 우리 구마모토 지역에 계신 한 선교사님 한 분을 잠시 후에 생방송 중에 모셔서 특별한 또 인터뷰 시간 그리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아침을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또 계신 곳에서 힘내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찬양이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그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찬양 나누고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 또 생방송에서 더 사랑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같이 할게요. 우리 송지우님 잘 들어오셨고 우리 김감초님 늘 감사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일한 고백입니다. 김현철님, 남 김현진, 김주연 이상래, 그리고 주승철, 윤경자, 이미와 김영자, 그리고 종민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고승영님도 지친 마음인데 아침 방송과 함께 힘을 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우리 찬양 같이 하시죠.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복된 수요일의 시간입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특집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아침은 좀 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우리 김수현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네, 좋은 아침이고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 한 분이 이렇게 아이디와 함께 사연을 주셨어요.
1: 네.
0: 아이디는 신통방통.
1: 신통방통.
0: 참 희한합니다. 극동방송에서 듣는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 무슨 일일까요?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저희가 뭐 개인적인 유튜브 뭐 음악 사이트에서 이렇게 찬양 듣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도 당연히 은혜가 있는데
1: 맞습니다.
0: 극동 방송에서 전해지는 또 방송을 들으며 나오는 그 찬양 한 곡 한 곡이 참 더 은혜가 된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맞아요. 그런 분들도 많고요. 저도 실제로 출퇴근길에 이제 또 극동 방송을 들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들으면서 왠지 오늘 하루를 위로해주는
0: 예.
1: 오늘 하루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여러분 오늘 이 보이는 라디오 우리 전순자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우리 액션 사이언스님 엄청난 문자를 찍으 주셨어요. 보셨습니까?
1: 네.
0: 이런 댓글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지금 댓글 남기셨냐면
1: 아니 이 방송 매일 유튜브에서 해주면 안 돼요? 이 시간 이 방송 들으면 진짜 밝아지는 느낌 이라고
0: 자 이분 일단은 통닭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1: 액션 사이언스님.
0: 그러나 네. 이 요청은 너무나 우리들을 지금 우리 윤석준님의 지금 표정이 상당히 지금 땀을 흘리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정말 네. 여러분 뭐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또 매일 해야 되는데
1: 네.
0: 그렇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화요일과 수요일 저희가 네. 생방송 어제는 터치유 더치유 우리 환우들을 찾아갔다면
1: 네. 너무 좋으셨다고
0: 네. 네. 오늘은 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데
1: 맞습니다.
0: 수현 PD님
1: 네.
0: 오늘은 저희가 뭐 특별한 소개보다
1: 네 맞아요.
0: 그만큼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잖아요.
1: 맞아요. 저 그냥 나라 소개만 밝게 하고 싶은 예. 네, 매주. 그런데 그렇습니다. 7월 28일 오후 4시 27분경에
0: 예.
1: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규모 7.1, 최대 진도 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었는데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구마모토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 모시기로 했죠.
0: 맞습니다.
1: 네.
0: 지금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한 지 오늘 뉴스를 보니까
1: 네.
0: 지금 이재민이 약 7,600명이
1: 맞습니다.
0: 일주일째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고
1: 네.
0: 4만 4천 가구의 단수가 이어지고 있고
1: 네.
0: 주택이 파손된 게 1만 3천 채.
1: 네,
0: 그래서 지금 아마 특별재해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다 뭐 이런 네. 뉴스가 나오던데
1: 게다가 날씨도 지금 많이 더워서
0: 우리 폭염처럼 일본도 폭염일 거예요.
1: 네, 온열질환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있다고 네. 해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0: 맞습니다.
1: 지역입니다.
0: 오늘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해드리고 싶었어요.
1: 네.
0: 일본 침례교 연맹 구마모토 미나미 기독교회 아이센교회 두 개 교회를 섬기시는
1: 네.
0: 박철호 선교사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선교사님.
0: 네, 선교사님. 아이고 우리 극동방송
2: 고맙습니다.
0: 예 가족들에게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하요 고자이마스. 좋은 아침입니다.
0: 네,
2: 저는
0: 선교사님.
2: 구마모토현 그리고 구마모토시와 우토시에서 사역하는 19년 차 박철호라고 합니다. 좋은 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1: 네.
2: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지진을 경험한 구마모토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0: 예.
2: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네. 일단 우리 선교사님 너무 애쓰고 계시고요.
1: 네, 맞습니다.
0: 수현 PD님 지금 네. 우리 구마모토의 뭐 피해 복구가 한창인 지금 상황인데
1: 그래요.
0: 아니 선교사님 좀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계신 곳은 어디고 또 상황은 좀 안전하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구마모토 한인 선교사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도 좀 궁금하고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정확히 10년 전 2016년도에 구마모토에 이미 이제 단층을

0: 따라서 구마모토 현 전체, 특히 시내로부터 마시키마치 아소에 이르기까지 사실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이미 끼쳤거든요.
1: 그래서
0: 한참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에 10년 만에 이렇게 지난 7월 28일 지진이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구마모토현의 남쪽 지역, 우리가 잘 여행하지는 않는데 우기시, 치카와초 그리고 야츠시로시 이런 시군 단위의 이제 사실 좁은 지역에 최대 진도 7의 강진이 좀 집중된 상황입니다.
2: 네.
0: 저희 안전은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지만 다만 이제 시간대에 상관없이 지금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고 막 땅이 마치 으르렁거리듯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아마 복구라든지 또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아까 PD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40도에 육박하는 그 한여름에 이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복구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제 도시화가 90% 이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구마모토 현 인구도 사실 적지는 않거든요.
2: 네.
0: 170만에 육박을 하니까 광주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고요. 뭐 대전권, 울산권보다도 이제 큰 도시인데 이런 대도시인 것에 비하면 한인 선교사 가정이 한 세 가정, 서너 가정 정도
1: 얼마 안 되지
0: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큐슈는 그 후쿠오카 현에 선교사님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큐슈는 구마모토 이남, 특히 이제 미야자키나 가고시마 이런 지역들이 이제 여전히 선교의 블루오션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 네.
1: 아니 근데 수현 PD님 사실 좀 저는 좀 놀라는 게 그 순간에 저희가 여러분 지금 영상을 한번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2: 네.
1: 뭐 보신 분도 뉴스에서 많이 계시겠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상황들이 좀 있는데
2: 맞습니다.
1: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2: 네.
1: 자 일단은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또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지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 네.
1: 당시 7월 28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2: 네.
1: 제가 짧게 좀 편집을 했거든요. 지금 5초 뒤에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틀어주시죠. 지금 뭐 지진이 그게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1: 우리가 생각하는
2: 진도 7입니다.
1: 주택이 14,000채가 무너졌습니다. 와, 저 지금 흔들리는 거 보세요.
2: 아이고.
1: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플랫폼이 다 흔들리네.
2: 네, 아이고.
1: 야외에서도 이렇게 지금 지진이 나니까
2: 네.
1: 이 가족이 그냥
2: 흔들렸어.
1: 아이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2: 네.
1: 아 선교사님 이게 저희가 그냥 말로만 또 듣는 거하고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아까도 전 집이 이렇게 많이 흔들릴지는 몰랐네요.
2: 그러니까요. 네. 그 알아보니까요. 진도 7이라는 그 규모 자체가 사람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진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볼 때는

0: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막상 그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엄청난 공포를 느끼셨던 수준이었다 이렇게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선교사님 그때는 지진 났을 때 선교사님도 가족들 또 선교사님은 어떤 게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2: 저는 당시 이제 구마모토 아소 공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원지와는 조금의 거리감이 있었고요.
1: 예. 네.
2: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 진도 5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그래서 잠시 이제 같이 있었던 지인분들과 자세를 낮추고 이 정도면 곧 끝나겠구나
0: 네.
2: 안정이 곧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진원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0: 피해가
2: 피해 상황은
0: 네.
2: 아주 이제 몇 배나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1: 선교사님께서 이제 지진 후에 사실은 네네. 내 가족 또 우리 선교사님 본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0: 맞아요.
1: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지금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고 교회도 지금 두 곳을 섬기세요.
0: 네.
1: 미나미 기독교회, 아이센교회 두 곳을 섬기시는데 어때요? 좀 지진 직후에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도 있고 피해받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좀 주민들의 상황은 좀 어떤지 우리 선교사님 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2: 네, 이 지진 직후에 제가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저희는 저는 집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0: 네.
2: 이미 이제 가솔린 스탠드에 이제 주유소에 지진 직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선 것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순간 이제 지진 지역 혹은 이렇게 이동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도로에서부터 벌써 이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구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었고요.
0: 네.
2: 물론 저희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이들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 인터넷 전화였기 때문에
1: 예.
2: 인터넷이 순간 이렇게 차단이 되면서 아이들의 안부를 한 3-4시간 집에 도착하기까지 원래 이게 30분 정도의 거리인데
0: 네.
2: 집에 도착하기까지 한 3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1: 교통이 그냥 꽉 막히고
0: 그렇죠.
2: 길이 꽉 막히고 예, 그 이후 그 직후에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한 것은
0: 네.
2: 재난 시에도 피난 장소로 제공되었던 그 이온몰이 LP가스가 내부에 꽉 차면서 그 연쇄 반응으로 폭발했잖아요.
1: 예, 맞아요.
2: 네네. 그 점포 직원들이 한 6-7분이 이제 사망한 그런 사고가 일본 사회 전체에도 사실 충격을 주었습니다.
0: 네네.
2: 그것도 판매 대금을 입금하라는 그 회사 측의 요구에 이제 젊은 직원이 희생이 되면서.
1: 그러니까요.
2: 이게 참 자연재해와 함께 이제 인재가 겹치게 된 안타까운 장면들도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2: 한국에도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것 같은데요. 이제 피난소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세팅되기까지도
1: 예.
2: 여전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개인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거나 이제 불편한 화장실 이제 더위로 인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이 차박을 선택했다가 또 차량 안에서 그 온열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1: 생기고
2: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면서
0: 네.
2: 그 일본 내에 특별히 이제 지방 행정이 아주 특유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이제 그대로 좀 노출되고 있어서
0: 네.
2: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0: 네. 꼭
1: 저희만 지금 뭐 폭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밖에 나가서 에어컨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0: 그렇죠.
1: 없을 때. 아니 그런데 지금 또 시간 관계상 여기로 좀 빨리 또 얘기 들어봐야 될 게
0: 네.
1: 선교사님 교회 아까 두고 섬긴다고 했잖아요.
0: 네, 네.
1: 그런데 교회도 무너졌다고요, 선교사님?
0: 정말요?
2: 네, 뭐 이제 주께서 머리 대시고.

0: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이제 무너지겠습니까? 이제
1: 아, 그렇죠.
2: 다만 건물이.
1: 아, 제가 표현
2: 죄송합니다. 교회 건물이.
1: 교회 성도님들이 무너지진 않고.
2: 네.
1: 건물이.
2: 네.
0: 교회 지교회를 포함해서 예배당 실내외 이제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1: 지금 사진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지금 일단은
2: 선반이 무너졌네요.
1: 아니 이게 보니까 사택도 지금 무너진 거. 지금 여기 무너진 데는 어디예요, 성교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0: 예배당 왼편에 있는 식당과
1: 식당. 한번 쭉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2: 아이고, 이렇게 다 넘어졌네.
1: 또 다음 사진이요.
0: 여기는 이제 지교회 상황인데요.
1: 여기는 지교회. 또 다음 사진이요. 자, 아이고. 여기는 지금 아예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
0: 네, 여기는 이제 진원지 마을입니다. 시카와토의 마을인데 아주 괴멸적인 피해가 일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가장 심각한 지역이죠.
1: 여기도
0: 그래서 실제 뭐 모든 실내 음향 관련 장비, 뭐 책장 그릇 종류가 다 이제 깨졌습니다.
2: 네.
0: 이런 물리적인 피해는 이제 피할 수 없었고요.
1: 예.
0: 이제 특별히 이제 교인들 중에 몇몇 가정은 이제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피해를 입으신 가정, 그리고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분들이 계셔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케어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방법들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이제 그러니까요.
0: 진원지와 가까운 분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다수 계셔서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2: 네.
1: 자, 오늘 우리 박철호 선교사님과 함께 좀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49분까지가 또 정규 방송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수현 PD님 선교사님께서 또 이번 이 지진이 한 번의 지진으로 이 사역의 방향이나 또 지금 벌써 앞으로의 몇 개월 또 1년 2년 이게 지금 좀 또 확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 맞아요. 그리고 19년째 사역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구마모토 현에 10년 전에 한 번 더 지진이 있었잖아요.
1: 예.
2: 이 두 번의 지진을 겪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1: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0: 그렇죠. 네. 이 반복된 한 곳에서 이렇게 반복된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인 그 어려움들을 포함해서 이게 곧 이제 주민들이나 이제 성도들의 생활과도 이제 연관이 돼 있다.
2: 그렇죠.
0: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물리적인 피해에 대한 도움이나 이제 이런 지원들도 좀 절실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 교회 역시 지진 직후 바로 다음에 있었던 주일 예배 이후에 직후에 우리 마을 분들에게 바로 지원 물자들 저희들이 이제 받은 직후에 도착한 물자들을 이제 바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일들도 바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1: 야, 네. 하여튼 우리 선교사님께서 너무 그 구마모토에 선교사님 가정에도 몇 가정 안 계신다고 했잖아요.
2: 맞아요.
1: 힘내시고 저희가 또 함께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인터뷰한 목적은 기도해드리고 싶은
2: 그렇죠.
1: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2: 맞습니다.
1: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춘봉님도 또 기도해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선교사님 기도 제목 한번 좀 나눠주시면서 이 시간 좀 인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0: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최대 진도 7을 경험한 우기시나 시카와초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무엇보다 좀 빠른 복구가 일어나서 이제 일상이 다시 돌아와야 되겠고요.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여진이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0: 더불어서 이제 큐슈 기독재 지원센터에서 실제로 초교파 단체에서 실제 물자를 계속 보내어 주고 계시고,
2: 네.
0: 그 다음에 이제 모금 활동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들이 충분히 빠르게 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 네.
0: 마지막으로 물자 지원뿐만 아니라

0: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최대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구마모토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오늘 아침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기도가 모일 거고요. 네. 우리 특별히 나도 좀 응원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유튜브 방송이 끝나면 네. 그 댓글창에 안내 글들 그 네. 링크를 다 연결해 놓을 테니까 편하게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응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철호 선교사님 지금 이것은요 또 이제 말 그대로 좀 공통의 기도 제목을 하신 것 같고요.
1: 맞아요.
2: 선교사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는데 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또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마음 가운데 우리 박철호 선교사님 19년 동안 구마모토에서 한결같이 사역하셨는데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0: 네, 이 지진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마치 골리앗을 만난 어쩔 수 물리적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대가 안 되는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런 면에서 이것이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또 이를 통해서 복음이 오히려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이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다 교회가 뭐 두 개, 세 개 없는 지역들도 있고요.
2: 예.
0: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복음이 전달되는 이런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또 한국 교회와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계기로 바꿔지는 승리의 계기가 되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1: 야,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사역을 위한 그러니까요.
0: 개인적으로는 네. 뭐 저희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금 자녀들은 잠시 원래 있는 MK 프로그램을
1: 네.
0: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1: 예.
0: 피해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감사한 생각이 들고,
1: 네, 네.
0: 안전히, 저희의 사역이, 장기적으로, 현지 교회와 동반자 사역을 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2: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소망의 꽃이 이미 피어나셨어요. 이미 마음속에 이건 전화위복이다. 이 일을 통해서 일본 땅에 구마모토 땅에 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1: 아멘.
2: 그 마음의 각오를 향해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힘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박철호 선교사님 감사드리고
1: 감사합니다.
2: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김수현이었습니다.
2: 기술의 윤석준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정완훈 목사입니다. 8월 15일 광복의 기쁨 속에서 추록한 손양원 목사님은 쉴 틈 없이 전국을 다니며 60여 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옥중에서도 주와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던 목사님에게 자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광복의 달 8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 보십시오. 손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씨앗을 심읍시다.
3: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겠냐? 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누가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옆에서 덧붙입니다. 겠냐? 당첨이 되겠냐? 라는 뜻이죠. 아, 이번 시험은 벼락치기에도 100점 맞을 거야. 에도 겠냐? 라고 덧붙여서 그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겠냐? 라는 의문을 참 많이 던집니다. 내 형편이 달라지겠냐? 내 병이 낫겠냐?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겠냐? 어느새 믿음보다 포기가 먼저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4장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을 했을 때 옆에서 누군가는 겠냐? 날 때부터 못 걸었는데? 라고 속으로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일어나 걸었어요. 사람들은 그게 되겠어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안 되겠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 하신이는 이 찬양 오랜만에 불러봤습니다. 마마스 브런치의 찬양이었어요. 할수 있다 하신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은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되겠냐 이야기했어요. 되겠냐? 겠냐? 이런 의문을 장난스럽게라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과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은 안될것 같아. 아니면 병원 결과 뻔하지. 우리 아이가 달라지겠어? 우리 남편이 달라지겠어? 그러다 보면 어느새 결과를 먼저 믿어버려요. 안될 거라는 결과를 믿고 가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먼저 본 겁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였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면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아직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바뀐 건 없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것.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해 보는 것. 눈으로는 변한 게 없는데, 입술로는 먼저 감사하는 것. 어쩌면 그게 믿음인지도 몰라요. 오늘 하루 상황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그게 되겠어? 겠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마커스 워십이었고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강찬의 찬송으로 같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아, 1093번님, 요즘 취업 준비 중인 아들이 있는데 자꾸 안 된다는 말만 듣는데요. 오늘 방송을 꼭 같이 들려주고 싶네요. 사람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는 못 하실 일이 없으시고요. 불가능이 없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들도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아, 날이 더워서 이미 힘내고 있는데 무슨 힘을 더 내냐? 네, 그래도 새 힘을 내야죠. 새힘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7745번님, 저는 올해 환갑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 나이에 되겠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한 걸음 내딛어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주셨어요. 그래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죠. 제2의 인생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총기로, 지혜로 잘 해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2358번님이요. 믿음은 결과를 보고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것들도요. 그래도 다시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요. 기도해서 단번에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지키시는 것을 느껴가는 이 과정 모두가 다 응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7617번님이요. 파프리카를 먹고 씨를 심었더니 쪼르르 새싹이 나와서 화분에 파프리카가 파랗게 열렸어요. 신기해요. 언제 노란색, 빨간색 파프리카가 될까요? 이런 생활 나눔도 참 좋습니다. 그래요.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또 화분에다 심으셔서 새 열매를 맺었어요. 네, 축하드려요. 이게 믿음이 정말 이 농사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씨를 심었더니, 오, 정말 믿기지 않게 이게 또 열매를 맺고, 이 파란 파프리카가 또 노란색, 빨간색 예쁘게 익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씨를 심고 계시다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때가 이르면, 네, 그 열매를 보게 될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9950번님이요. 안녕하세요. 힘찬 라디오 애청자예요. 무더위에 피디님도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만 55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신앙을 갖고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일평생 하나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라면서 신청곡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셨어요. 네. 55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삶을 쭉 돌아볼 때 하는 고백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주님 덕분에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같이 할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오십의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속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찾아온다면요, 그 생각, 그 말, 나의 그 판단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들을 먼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눈에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덕분에 더 힘찬 날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 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내 작은 노래로
1: 여호와를 찬양하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2: 새 생명 시내가에 새 생명 시내가에 오늘의 시간은 여수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이지 않는 간음, 욕망의 불을 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이 텔레비전이나 이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는 이 듣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우리가 어떤 소식이나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라디오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TV나 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듣는 시대에서 이 보는 시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 설교 요즘에는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어떤 이미지나 영상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 많이 그렇게 활용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는 것이 뭐죠? 성경책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그러면 잠들기 직전까지 보는 것이 뭐죠? 성경책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직전까지 이 보통 사람들이 막 짤 막 이런 거 보다가 잠을 자죠. 사실 굉장히 수면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보냐면 밥을 먹을 때도 보고 그리고 버스를 기다릴 때도 보고 버스를 타도 보고 또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도 보고 잠깐 쉴 때도 보고 또 보고. 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여름 휴가로 강원도를 갔었거든요. 근데 강원도 강릉에 가면 예쁜 카페들이 많습니다. 여수에도 이런 멋진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아내와 함께 제 딸과 멋진 그런 카페를 갔어요.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또 이렇게 동해 바다는 좀 다르죠. 또 여수 바다가 좀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거기가 빵집이 되게 유명해요. 베이커리가 유명해가지고 커피하고 빵을 먹으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우리 테이블 바로 옆 테이블에 엄마, 아빠 그리고 보니까 다 큰 아들, 딸인 것 같아요. 보니까 20대 정도 보이는데 그 아들, 딸 이렇게

4명의 한 식구가 여행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먹다가 그냥 이렇게 우연히 봤어요. 뭐 하나 이렇게 딱 봤더니 이 멋진 풍경이 있는 카페에서 4명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각자가 다 아들은 아들 휴대폰 보고 있고 아빠는 아빠대로 휴대폰 보고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휴대폰 보고 있고 딸은 딸대로 휴대폰 보고 있고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언제까지 보는가 봤더니 나갈 때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대화가 없어요. 한마디 대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실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대화가 단절이 되고 그리고 개인주의 어떤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에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은 특별히 모든 것이 굉장히 빨리 익숙해지고 또 모든 것이 스피디하게 돼야지만이 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주로 뭘 많이 보냐면 여러분 뭘 많이 본지 아세요? 짤이라고 하잖아요. 이 짧은 영상, 이 쇼폼, 이런 릴스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 조사에 의하면 이 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짤입니다. 짧은 영상.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짤 많이 보죠. 뭐 재밌어요. 보다 보면은 이게 그냥 짧은 영상인데 보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이 짤을 이용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94.2%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날마다 이 휴대폰을 가지고 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뭐 어른들도 다를 바 없죠. 뭐 짧은 영상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뭐 유익한 것도 있죠. 좋은 컨텐츠도 있고 또 뭐 유익한 정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짤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중독성이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뭐 유튜버 같은 경우들도 막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들을 만들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컨텐츠의 내용을 보면 물론 유익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굉장히 이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러한 그런 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성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대이죠. 뭐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 더 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이게 뭐 순결에 대해서 뭐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학생들은 뭐 꼰대냐 뭐 요즘 시대는 다 그러는데 뭐 구닥다리다 뭐 서로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또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서구적인 그런 문화로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는 비단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적인 유혹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뭐 직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이 성적인 유혹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믿는 자들이 피해야 할 그런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음행, 음란의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의 일 죄악된 일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뭡니까? 음행이에요. 음행. 죄에 있어서 육체의 일,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육체의 일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음행이에요. 음란.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육신의 죄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음행, 음란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에요. 자, 그런데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가 뭐냐? 뭐예요?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음란을 버리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많은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는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음행과 음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런 성적인 죄, 음란,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성이 더럽거나 어떤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누구를 만드시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이 혼자 있다가 여자가 딱 만들어지니까 보기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보기 너무 좋은 거죠. 아름답죠. 예쁘죠.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첫 번째 이 남녀 부부의 이 연합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룬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창세기 4장 1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심하며 하나님이 부부 안에서 이 성을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데 이 죄악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이 왜곡된 거예요. 왜곡. 그래서 우리는 성하면 어떤 아름답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음란하다 정말 뭐 타락적이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이게 왜곡시킨 거죠. 죄가.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죠.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셨죠?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그 아예 도시를 그냥 심판을 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죄 때문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요? 예, 죄가 만연해 있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성적인 죄가 가득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갔을 때 그날 이 마을 남자들이 이 롯의 가정에 찾아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죠. 너희 집에 온 그 남자들을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뭐죠? 동성애죠. 동성애. 여러분 이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이 성적 극타락의 극치가 바로 동성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인데 근데 로마 시대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하나님께 지은 죄와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가지고 있던 그 죄, 동성애를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자,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관계를 맺는, 레즈비언을 말하죠.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누구와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해요. 게이를 말하죠, 게이. 여러분, 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이 시대도 뭐 마찬가지죠. 이 동성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1년 전에 이미 11년 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켰어요. 뭐 유럽은 뭐 훨씬 그 전부터 합법화 시켰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아직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진 않았지만 지금도 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막 추진하고 있죠.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처럼 지금 성

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간음죄를 굉장히 무겁게 다룹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이 간음죄를 무겁게 다루냐면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2장 22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간음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둘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간음죄에 대해서 무겁게 다루셨을까요? 간음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어떤 언약을 맺은 그 거룩한 관계가 깨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간음을 통해서.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너희가 알고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27절 2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 7계명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들었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10계명을 다 외우고 있었죠. 지난주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율법, 그 계명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간음의 행위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간음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육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살인도 직접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분노하고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여성분들은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 보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겠는데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아유 예쁘다 그러고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아니고 보고 또 보고 우리 아내 얼굴 보고 또 보고 비교하면서 우리 아내 얼굴은 오징어 아우 예쁘다 하면서 보고 또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음욕을 품고 본다라는 말은 그냥 아 예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흑심을 품고 계속 보는 거죠. 여러분 성적인 죄는 백이면 백 다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보는 것.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가 왕이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그의 인생의 절정기에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돼요. 자,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누구를 죽이죠? 예, 네,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간음죄, 살인죄 두 가지를 저질러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이 성적인 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보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력이죠.
여러분,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 시작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보는 것이었어. 보는 것.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뭘 사용하냐면 바로 이 안목의 정육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보는 것을 조심합시다.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틈을 주면 이 불꽃이 확 타오르면서 이게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스마트폰 뭐 참 많이 쓰는데 뭐 참 편리하죠. 너무 편리하고 또 재밌는 것도 많은데 또 반대로 이 안에 안 좋은 것들도 너무 많아요.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가 그 K-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많아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K-드라마의 가장 많은 주제가 뭔지 아세요? 불륜이에요, 불륜. 예. 근데 그 불륜을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하죠. 그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불륜이, 여러분, 불륜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불륜을 굉장히 아주 로맨틱하게 포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본 안에는 막 완전히 악처야, 악처 그냥 막. 그런데 불륜을 저지르는 그 연애하는 여자는 너무 막 가냘프로 막 보호해주고 싶어. 너무 사랑스러워. 불륜인데. 그러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아, 나도 저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네. 아멘 안 하시. 나도 저런 여자 만나보고 싶네. 나도 저렇게 멋진 남자 한번 만나고 싶다. 생각으로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보는 것은 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심각한 건지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파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한다면, 자, 우리가 그 어떤 이성을 바라볼 때 음욕을 품고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가를 빼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 중에 눈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앞을 못 볼 겁니다. 만약에 오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중에 팔다리 다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 그대로 그렇게 문자대로 이렇게 잘라버리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눈이 없다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의 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시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살인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인 어떤 육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어렵다. 그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 잣대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 중에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나 자신을, 그 잣대로 나 자신을 비춰본다면 우리 중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살인자들이고 우리는 다 간음자들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 살인과 간음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살인자였구나. 내가 간음자였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욕하고 막 비방하는 자가 살인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여러분

0: 이런 결단했을 거예요. 그래, 나 이번 주에 정말 화 안 내야지. 정말 말 조심해야겠다. 아마 결단했을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화 한 번도 안 내셨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아, 분노하지 말아야지.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게 우리 연약함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살인자로, 간음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정죄를 받으면 살아야 되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정말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또 넘어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늠하지 말, 아 그래 내가 생각으로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할 겁니다.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살인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우리는 다 가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예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의 스토리가 나와요.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죠.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 둘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우리 가운데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번 한 주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과 또 죄악들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 앞에 모습을 받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3-2056 국동제일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5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이 뜰한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경이었나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였지만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 시간에 비를 보신 분들 계시지요? 아유, 우리 교회 박집사님네 농사짓는 가지와 고추들이 얼마나 좋아.